어노인팅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겠죠. 담대의 고난을 받으리 어노인팅의 첫 곡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찬송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네시 에린 포드의 저 하늘에는 눈물 없네, 엘라 피처럴드의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페리코모의 만세 반석 열리니,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들 계속 쭉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테네시 에린 포드는 중후한 바리톤 음색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컨트리 복음 가수인데요. 50, 60년대 미국 대중음악계 그리고 찬송가 음반 시장을 크게 휩쓸었던 가수입니다. 풍성한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엘라 피츠제럴드, 자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재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가창자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송가, 탁월한 박자감, 또 완벽한 음악 감각을 보여주는 엘라 피츠제럴드, 그녀의 감성 보컬로 찬송가 물 건너 생명줄을 던져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페리코모는 20세기 최고의 크로노 보컬리스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마이크 스피커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가창자보다는 마이크에 편안하게 맞추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색의 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페리코모가 바로 그 가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곁들여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수 빈 크로스비가 또 바로 이러한 가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어드릴 세 곡의 찬송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테네시 에린 포드, 엘라 피츠제럴드, 페리코모의 음성으로 저 하늘에는 눈물 없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만세 반석 열리니 순서대로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리코 모음성으로 만세 반석 열리니 앞서 들으신 곡 엘레 피츠제럴드의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 앞서 들으신 곡 테니스 에린포드 음성으로 저 하늘에는 눈물 없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10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요, 우리 영혼을 깊게 다독여줄 두 곡의 고백, 주님의 은혜를 주제로 연결해 드립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요, 감각적인 찬양 편곡, 그리고 깊은 영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디어 찬양팀 예슬라이팅의 주의 은혜로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라고 하는 이 팀명처럼요, 오늘 이 곡을 통해서 마침내 손 내밀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모두 느끼시길 바라고요.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이어서 준비합니다. 견뎌온 모든 시간 결국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묵직하고 담담한 보컬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슬라이팅 주의 은혜로, 박희봉의 오직 주의 은혜로 이어서 감상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14번째 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5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람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중얼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다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샌디 패티, 내 평생의 가는 길 함께 하셨습니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완벽한 투성, 그리고 파워풀한 진성을 자랑하는 샌디 패티. 아, 정말 멋지죠? 이 샌디 패티의 음원은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면서 그 빛을 더 크게 발합니다. 그래미 어워드에 5회 수상했고요. 도보 어워드, 네. 무려 40회를 수상한 여성 사역자 중에 최고봉입니다. 아마 샌디 패티 음원을 여러분 자주 만나보셨을 텐데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파워풀한 보컬 덕분에 더 보이스, 그 목소리 자체,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앞으로 샌디 패티 하면 아 그런 가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방송 오늘도 샬롬. 지금 시각 9시 40분 2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클래식 명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샌디 패티 명음반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클래식 명반은요. 요한 그리고 요셉 스트라우스 왈츠와 폴카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끼시는 멜로디 라인이 아름다운 곡.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입니다. 왈츠 왕이라고 불리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대표작이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오늘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연주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20세기 음반의 제왕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음원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들으시면서 시원한 감상에 젖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김윤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강찬의 승리자 이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방송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경이 없습니다. 산골짜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단절되어 있는 곳에도 전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찬양이 울리 퍼질 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극동 방송이라고 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희원 장로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애면 소재지에 있는 영애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이희원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35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직해서 지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비나 또 생계비 각종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희원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저희에게는 통합교단 영예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53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예수말 공동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행복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교회이지만은 100명의 리더자를 세우고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3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선교사가 저희들이 9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2: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희원 장로님은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1: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 것은 87년도 영애교회에서 부흥집회 때입니다.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쭉 생활해오다가 2006년도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집안이 3대째 장로 가문으로서 신앙을 전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렸고 발부둥도 치고 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희원 장로님은 포항극동방송 영덕운영위원입니다.

0: 특동방송은 제가 영덕에 홀리크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크랩의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홀리크랩의 대부분 회원들이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자신도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1: 방송 선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신 운영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전파 선교사의 보람을 이희원 운영위원으로부터 듣습니다.
0: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변화되고 아주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도의 기회라 할까 전도의 그 문이 좁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전파 선교사회로서 생겼을 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산골짜기나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서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내 자신도 뿌듯하고 또 이런 어린 양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 뿐만 아니라 듣게 하고 또 극동방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내로서 집안의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늘 생각이 들면서 또 당신이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권사로서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매 저녁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읽자고 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이희원 장로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하나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소리 이희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0: 가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1: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에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설교 마치고 나면 치유와 회복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꼭 한번 일어나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왠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는 이런데 일어서라고 한다고 일어설 스타일도 아니고 어색하기도 해서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도 일어서서 안수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자기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일어서서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체한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오늘 나는 꼭 치유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용기를 낸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매주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아마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자신의 연약함과 병든 모습이 드러날까 봐 혹은 자신의 숨겨져 있는 삶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봐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비난받을까 봐 비웃음 받을까 봐 미리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를 위장하고 숨기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행복한 척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고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척하고 문제가 참 많은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사실 잘 살고 있지 못한데 잘 살고 있는 척 숨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눈 살피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하고 늘 약간 가면을 쓴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씩 힘든 문제를 가지고 좀 사람들을 눈치를 피해서 몰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불쌍히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참 귀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병자가 몰래 자신의 병든 손을 감추고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 회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신기하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병든 손을 감추고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가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오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싫고 그래서 몰래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고 싶어서 한쪽 구석에 몰래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중3층 제일 뒤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가 더 잘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 보입니다. 기둥 뒤에 있으면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병든 손을 숨기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에도 숨어있어 한편 여러분 오른손 많은 사람이 더 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조용히 숨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더니 이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왜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내밀으라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만약에 내 손을 내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비난하지는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섰고 그리고 그의 병든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손을 내밀었더니 6장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리함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서고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부끄러운 손을 병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아픔을, 너의 질병을, 너의 연약함을 혼자 감추고 아파하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내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성전은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라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왕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왕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너의 아픔을, 너의 연약함을, 너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라. 왜냐하면 회복은 감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고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말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마르고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른 가지처럼 말라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른손, 왼손 뭐 구별 없이 잘 사용하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왼손을 쓰면 억지로라도 오른손을 속에 만들었고, 일을 하려면 오른손에 힘이 있어야 됐고, 오른손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훨씬 더 우리 한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왼손잡이들은 장애인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계를 위해서는 오른손을 써야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유대사회는요, 지금하고 달라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일어설 자신도 없고,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이렇게 내밀 자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도 움츠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그의 손처럼 말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너는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아신다. 너의 고통을 아신다. 그리고 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6장 바로 앞에는 누가복음 5장이 나오는데,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이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압니까? 건강한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품고 숨기고 살아가지 마라. 나는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답답한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손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나의 병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상처를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병든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무엇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왕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곳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병든 손을 주님께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마른 손을 내밀어라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 앞에 일어서는 것, 그리고 손 한번 내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쉽게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은 어쩌면은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추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숨기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이것만은 내가 내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놔라. 그거 보여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밀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들 앞에 일어서기 위해서는 부끄러움과 그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었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섰다고, 내가 손 내밀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주님이 저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손을 움직이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됐을까요? 이 손을 움직이지 않는 손을 내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여러분 힘을 다 쏟아야만 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힘들었지만,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예수님이 일어서라라는 말에 두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섰을 때, 어쩌면은 일어서는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은 회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누가 어떤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순종해서 내어놓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되고 회복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으라 했을 때 그가 그리하매, 6장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을 내밀매 순종했더니 역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쫙 뻗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을 뻗치고 역사의 손을, 기적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순종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주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셔가지고 떠먹여주시길 기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여러분 요단강 사이로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손을 내

밀지 않으면, 수고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 힘든 순종이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독특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손이 아니라 사실은 병든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의 병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신 의도가 있더라는 거, 의도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잠시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그 항암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힘든 분이 예배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렇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기도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 바라고, 사람들 바라고 왜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손을 내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한편 손 바른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손을 내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시려고 일어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신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장소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말씀 듣고 회복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딱 전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이게 관심 없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뭘 어기는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가? 그거 보고 고발하려고, 그것 보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잘 알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죽이려고 주신 걸까요? 살리려고 주신 걸까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고생하라고 주신 걸까요? 회복시키려고 주신 걸까요? 회복시키려고 주신 겁니다.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쉬셔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 여러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지 말라고 쉬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회복을 가져야 되니까 살리려고 주신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책 잡히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을 바깥으로 데려나가가지고 몰래 고쳐주시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가가 몰래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한가운데 여러분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는 앞에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보란 듯이 자 한번 생각해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날 악을 행하는 것.

하는 것,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는 것, 안식일 날 사람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 대답해봐. 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을 거 아시면서도 보란 듯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병든 손을 내밀으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병든 손이 문제가 아니고, 메말라 버린 손이, 이 사람의 손이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문제는 뭐가 문제다?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문제다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쪼그라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비뚤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복이 못되게 하고 망하는 데 사용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메마른 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라 비틀어진 마음이 문제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병든 손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더라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면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잘 나오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시냐 이러니까. 내 길 지나가는데 사람이 자기 보고 웃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뭐 했어? 비웃었어. 여러분 함부로 웃지 마세요. 웃은 이 사람이 문제일까요? 자기를 향해 웃은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걸 줘도 좋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칭찬할지 모릅니다. 감사할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늘 책 잡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찾아내는 사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문제는 이 사람이 손 마른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손 말라가지고 이 장애를 가지고 예배하러 온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문제다.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병들어 쪼그라든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병든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거기에 와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와가 장애를 가진 분이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 왜 화가 났어요?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가 마음이 병드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남이 고침 받는 게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병든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손을 주님께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사람의 병든 쪼그라든 손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쪼그라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것이 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전화 001 864국에 6111번 분이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01 759국에 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많은 애청자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시죠?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변화와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변화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외적인 부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쇠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체력과 젊음 그리고 세상의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약해지고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나 소유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이거 다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겉사람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새로워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낡아지는 겉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반면에 오히려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더 깊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연약해지지만 오히려 영적인 변화를 추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감에 따라 겉사람이 낡아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연약해지지만 이러한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낙심하지 말고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추구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저희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시원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때문인가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애청자들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가게를 하시면서 때로는 일들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들으시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라디오 앞에 앉지 않으시더라도 일을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0: 근데 기도 제목들을 조금 늦게 올리시면 그날의 방송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올리시면서 목사님 기도를 바로바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미리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다한 기도 사연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가 클로징하기 정말 며칠 전에 보내셔서 방송을 못해드렸어요. 교사인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가사일에 교회일에 학교일까지 담당하는 저희 아내 몸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또 저와의 부부로서의 저의 관계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는 사연 올리셨어요 목사님.
1: 예, 아주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 가사 육아 또 학교 일까지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0: 네.
1: 예,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또 남편분께서 집에서 가사와 육아도 잘 도와주실 줄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 더하기 또 실천도 해서 예, 아내분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교사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사 또 육아 교회 일 또 학교 일까지 담당하는 아내가 안쓰럽고 또 안타까워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내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분도 아내를 잘 돕고 우리 두 분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또 귀한 선을 이루고 또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온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식구들의 후견자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조카는 봄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서 길을 걷고 그럴 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부어주셔서 정말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조카 김민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사연 보내셨어요.
1: 예, 조카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9215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카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해야 할 말을 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만나서 또 상호간의 은혜를 누리며 또 서로 잘 되는 윈윈하는 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카분과 동행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인간관계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은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때로는 저희가 정말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힘도 나지 않을 때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새 힘과 새 소망을 부어주시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 갖추어야 할 성품 목록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인내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7087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주님,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7087님 마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더 넣어주셔서 세임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7월 24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지금 시각이 11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는 극동방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49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외동딸이 키가 작아서 너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성인으로 커버려서 더 이상 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저희들의 대화 코드는 늘 그 작은 키에 꽂혀만 있습니다. 딸이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부모를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가 봅니다. 병원에서는 성장판이 닫혀 있어서 자세 교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목사님.
0: 예.
1: 아이고, 네.
0: 예, 우리 자녀들 문제가 부모님들의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4918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외동딸이 키가 작아서 그 심령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4918님 사랑하는 딸 그 심령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마음 다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따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다 내어놓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따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정말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자존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들 다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후배인 남자 집사님 7살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가정적으로 또 아이와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나요?
0: 예,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0: 남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별세하시고 본인 홀로 외동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내가 없는 가정에 빈자리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의 복된 가문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는 그 말씀으로 때때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신명기 말씀인가요? 내가 너가 어려운 지경을 지날 때 내가 너를 안고 넘어갔다고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의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도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지나고 나면 나는 눈물의 통곡을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눈물 흘리시면서 나를 안고 지나가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다 보면 너무나 각가지 사연으로 인생의 질고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겨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1: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4585님 소개합니다. 임신 중인 딸이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 병원 입원 예정입니다. 얼굴과 손과 발이 붓고 있는데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출산 예정일인 9월 10일에 정말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네, 4585님 따님을 위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임신 중인데 단백뇨가 나오고 얼굴 손과 발이 붓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585님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따님이 임신 중인데 단백뇨가 나오고 또 얼굴과 손과 발이 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출산 예정일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연약한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824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아들 가정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우울증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권하였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우울증이 낫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그 극동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찬양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에 네,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네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매개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예, 말씀, 예, 기도, 그리고 주의 종의 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매개체를 통해 역사하세요. 아주 파리사구님 그 조언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리사구님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아들 가정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직원이 우울증으로 치료

0: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극동방송을 들으실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역사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긴급한 기도 제목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금전적으로 힘들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지 나만 이러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지금은 자살을 생각하고 핸들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0: 기도하겠습니다.
1: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금전적으로 힘들고 삶의 희망이 안 보이신다고
1: 아버지.
0: 합니다. 하나님,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1: 아멘.
0: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마음 주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어려운 가운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예수님께서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그는 생명의 빛이다 이러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 믿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목자라 했다가 어느 날은 빛이라 했다가 어느 날은 진리라 했다가 아주 혼돈스럽더라고요. 아니, 하나만 하든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나중에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알고 나니까 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구나. 모두 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수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양식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어요. 모퉁이 돌.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돌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적이 여러 많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돌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가요 이 땅을 다 한번 떠나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심판받아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면 부끄럽지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왜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이 의로운 의미는 법적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죄 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번도 죄 안 짓고 나는 산다 이런 사람 손들어 할까? 아무도 안 들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법적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자기는 뭐가?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으로. 그 길밖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6절에 성경에 기록듯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그리스도 계신 것을 모형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리석다. 아이고 그래 죄 많은데 뭐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가 용서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어리석은 소리는 어지가야네. 그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됨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엑소도스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는데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홍해를 가릴 때 찬양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찬양하고 했는데 물만 뭐 목마르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그래 말했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뱀 물리면 막 얼마나 불에 쏘이는 같이 막 뜨겁고 아프고 죽어요. 사는 방법이 있어. 여기저기서도 과음주가 죽어가고 저기서도 과음주가 죽어가고 막 죽어가니까 급하게 모세 하나님이 하나님 용서해줘. 어쩌면 되겠습니까? 노스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높은 장대에 올려라. 그리고 말이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가지고 막 모세가 얼마나 급한지 노스를 만들어가지고 뱀을 여보세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이거 보면 삽니다. 그 말 듣고 믿고 본 사람들은 거짓말. 야 신기하다. 다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우리 새끼는 지금 불뱀에게 물려가고 본다고 그거 되나. 말도 안 되지. 그럼 다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말할 수 없는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번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라서 영광스럽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며 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돈 가지고 용서받고 구원 받을 길이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합니까? 지식 가지고 합니까?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합니까? 우리끼리 착하다 그러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 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내가 건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축할 때에 자기들을 맞는 돌 가지고 건물 짓잖아요. 뭐 자기들에게 안 맞으면 뭐요? 버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아 이거 뭐 성경이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유 나세렛 시골 동네 출신이고 뭐 아버지는 목사 자기도 목사했다대. 누구 말 때는 뭐 평소에 머리 풀고 다닌다대. 아이고 뭐 나사렛 손에서 뭐 선선한 것이냐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쓸게 할

때나 집을 짓는 방향이나 집을 짓는 모든 기준이 이 머리돌이. 머리돌을 빼버리면 집에 의미가 없어 무너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 우리끼리 앉아서 뭐 하고 뭐 건물 지어가지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 더하기 영은 영입니다. 영 더하기 영 더하기 영 더하기 영 더하기 영 그래도 영. 영 곱하기 영은 얼마? 수학을 모르나. 영 곱하기 영은 뭐예요? 영. 영 하기 싫거든. 빵 하든지. 이렇게. 영 곱하기 영 곱하기 영 곱하기 영. 그래도 영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재밌냐면, 1을 딱 영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 하나가 10이 돼. 둘은 100이 돼. 세 개는 1000이 돼. 100 곱하기 100은, 나도 계산도 안 된다. 하여튼 동그라미가 4개나 돼. 1 하나만 있으면 0이 다 살아나요.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살았다지만, 죽으면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자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을 탁 모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의미 있는 삶이 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축복받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명예로 할 수 없고 선행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그리스도는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됨과 같이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냐. 예수님 우리 교회 안 계신다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님이 무슨 소용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다 의미 있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승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싫어서 마음에 불신앙하고 상처받으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빛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지요. 예수 생명의 빛과 어둠 사단의 권세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가 싫어져.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져. 아고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시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그래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리 돼 있지 창조할까 말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아니에요.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안 믿고 거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순종 안 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이 사람은 순종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도록 예정되었다 그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됐다 그 말입니다. 길을 가는데 여기에 스붙지 않았어요. 교문자 여기에 침을 가래침을 뱉는 사람은 경범죄로 돈 10만원 거기 예정된 겁니다. 그럼 받으면 그 예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침을 뱉으면 안 뱉으면 그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생명의 돌, 산돌이신

예수님께 대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하면 글로서 넘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불신앙하면 넘어지도록 부딪히도록 예언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다 택하시지 왜 다른 사람 안 택했습니까? 디모데전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같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분은 다 자꾸 기독교에 왜 너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너만.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 뭐 여러 분 같으면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간 인류를 구원하실 이름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럼 여러 분이면 그리스도 구주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 기독교인으로 이제 독선한다, 저것만 잘난 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한 분이다 이러면 그게 잘난 체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많으면 좋습니까? 아버지 한 분, 오직 우리 아버지 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것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유일하셔요. 하나님 보내시는 구주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오해할까 봐서 겸손해라, 사랑해라, 낮추라, 섬겨라. 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 택했다가 아니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안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놔둬버려 하나님. 로마서를 다 해도 그 정욕들을 버려두사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지옥입니다. 거기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던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왕궁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이런 뜻입니다. 그 왕궁이 무슨 왕궁이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 그랬어.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모여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천년은 의미는 우리 인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걸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6절도 마찬가지. 6절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사람이 부활을 두 번 합니다. 한 사람이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때 부활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심판받기 위해서
강들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모든 죽은 자들에게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걸 둘째 부활이지. 그러니까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 사망.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가 한 번 죽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통치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곱살이 끼가지고 더불어 제사장으로 곱살이 끼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여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의롭게 될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은혜로 돈으로 명예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문제는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물으면 진짜라고 여러분 말은 하겠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라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 지금 6천 이상의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들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 우리가 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천국은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곳, 사탄도 갈 수 없는 곳,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 가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목회 목사를 승직이라고 그래. 승직이란 말은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막 착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그렇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굉장히 거룩할 것 같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 제 생각만 어떤 날 진짜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교회 성도 중에 우리 목사님은 24시간 늘 은혜 충만해가 죄를 하나도 안 진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 난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걸어야 시험 만들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 목사가 뭐 별거가 우리하고 똑같지 뭐 그렇지요? 그래서 막무를 난 사람 그것도 또 부담스러워. 어찌 해를 질지를 모르겠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승직이라고 그러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잘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승직이라. 하나님과 관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축복이죠. 하나님은 좋은 총각 좋은 자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사야 보니까 뭐라고요? 사실은 게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주책이라고. 주책이 뭐고 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하여튼 주책들 많아, 이게. 소외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둡다 말은 영적 무지한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0: 하나님의 권세에서 죄악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오는데 그 빛이 기이한 빛이래. 그왜 기이한 빛이에요? 그 빛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빛이 되는 빛.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빛에 들어가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수복,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소망을 받고 용서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늘 기쁨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미니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미니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에게만 준 겁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준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볼때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주시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화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ABC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 구호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어제 2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등에서 WCC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 마주했던 1986년 근리위원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비롯한 세계 신학자들이 참석해 DMZ 평화순례와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또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계 차원의

0: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현지 의료와 심리 지원 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 KATS는 어제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KATS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 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애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애즈버리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는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교계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한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 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차유미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

0: 띤 허황 띤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과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둡게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했나 뭐 했나.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그거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삶 속의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무장하며 나가보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하이나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리컬러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0: 대한민국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마데테스워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패밀리 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의 고단함 속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참된 회복과 벅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수를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재앙이 그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첫째,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고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사람처럼 뉘우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죄를 처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자기 지위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이라 양 같은 백성의 고난 앞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애통함으로 자신의 교만과 악행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기에 반역한 백성을 더는 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자기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책임질 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남 탓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에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닥친 재앙 앞에서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치려면 둘째, 값을 치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8절에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해요. 다윗에게 경고를 전한 갓 선지자는 재앙을 그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부스는 진멸받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 하나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정복하고 전도하여 다윗 왕국에 충성하게 된 성읍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대단한 성취를 이룬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제단을 쌓는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절에 타작마당을 거저 주겠다는 아라우나에게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삽니다. 거저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내 시간과 물질, 내 자존심을 꺾는 값을 치를 때 비로소 나와 내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해요. 번제는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헌신의 예배 이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이 전제될 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재앙이 그쳤더라로 끝납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골고다가 바로 이곳이지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회개로 이끄신 주님은 결국 그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지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죄 짓는 것이 우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에 인구조사라는 실패를 언급하고 재앙이 그쳤더라 하며 회복으로 끝내신 것은 오직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내가 오늘 치러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아빠와 크게 다툰 후 아빠의 질서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들 용기가 없었지요. 그러나 점점 키도 크고 힘도 세지면서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빠께 반항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먼저 회개하셔서 화해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싸움의 원인이 먼저 화내신 아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에서 다윗은 무리한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값을 치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요.

0: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인 아빠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이 무리하게 행한 인구조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빠께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생도 저를 화나게 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저의 마음속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예배와 청소년부 공동체에 잘 속해 있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가족들 앞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한 뒤 말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처럼 신결혼을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사무엘하 묵상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인구조사 이야기는 곧 존재 자체로 교만하여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애통하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며 책임지고 값을 치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재앙이 그쳤더라 하신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본래 그치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살피고 내 죄를 보며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 탓, 환경 탓만 하느라 우리 삶의 재앙이 그치지 않음을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정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 아파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책임지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치르고 온몸을 불사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내리던 재앙이 멈추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며 목자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그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 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고.

0: 모두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1: 아멘.
0: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1: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아.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애플비씨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복음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스탄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지금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계신 곽성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1998년도에 고신총회 선교위원회 선교사로 튀르키예 교단

0: 파송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곽승 선교사입니다.
1: 네.
0: 이스탄불에 도착한 1998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서 터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0: 네.
1: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도시 이스탄불을 지켜오셨는데요. 선교사님께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고비들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여전히 현장에서 29년째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증거입니다.
1: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라는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선교사님, 이스탄불은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장 크게 느끼시는 이 선교지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이스탄불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문화와 여러 민족이 싸우기도 했지만 또 한데 어울려 융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역시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신앙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더 잘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저로서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이루는 별개의 독특한 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님들이 각자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요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를 또 함께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의미와 또 기쁨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예, 처음에는 저도 여느 선교사들처럼 현지인 교회만 생각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만 있다면 다양한 민족을 섬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의 교회 내에는 한국 교회 같지 않게 다양한 민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2013년부터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즉 한인교회를 통해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가는 비전입니다. 그 첫 열매는 코로나 이후 2022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첫 번째 분립 개척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 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도 오랫동안 힘써 오셨잖아요.
0: 네.
1: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스탄불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그곳에 있는 아야소피아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아야소피아는 동로마 제국 시대 537년에 정교회당으로 건축이 되어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교회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35년 박물관으로 사용되기까지 모스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1층은 모스크로 2층은 박물관으로 관광객들에게 재개관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약 1500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명칭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건물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명칭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야소피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이유입니다.
1: 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0: 네,
1: 현재 선교사님께서 진행 중인 사역 가운데 가장 집중하고 계신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합니다.
0: 네, 지금도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두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은 후임자와 선진들을 더 폭넓게 사역할 수 있는 거점, 센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0: 저 이후의 사역은 저보다 더 폭넓고 더 깊은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디딤돌 삼아 사역이 더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독자적인 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센터 건립 말씀해 주셨어요. 네. 독자적인 건물을 세우기 위한 비전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한국교회와 또 부산극동방송 방송가족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0: 네, 사실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당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에는 지금 심각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마저 급등하고 있는 형편이라 현지 교회가 스스로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디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분들과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자 기도입니다.
1: 네, 지금 현재 터키에가 물가가 인상을 하면서 월세 내기도 좀 빠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송 교사님.
0: 네, 아주 힘들죠.
1: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0: 네, 터키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고 다 월세이기 때문에
1: 네.
0: 해마다 월세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30%입니다.
1: 아.
0: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물가죠.
1: 그렇죠.
0: 예, 그 월세가 매 해마다 30% 혹은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그 선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1: 네.
0: 실제로 교회 문을 닫는 월세 부담 때문에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교회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더 마음을 모아야겠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가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0: 맞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와 목사님들만이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사명을 받았고 단지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가 70,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선교사님과 또 터키의 교회들을 위해서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장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곽성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품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지만 듣는 이의 마음 밭 상태에 따라 결실 여부가 결정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녀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곳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이 씨앗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며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지형인데 이러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감정적이고 얕은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스를 틔우지만 주변의 가시나무 기운에 막혀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국의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 영적 침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침체를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나 열정이 식은 상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를 영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울리지 않으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채 영혼의 메마름만 느껴지는 이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 마귀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마귀의 방해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지만 곧 시련을 맞이합니다.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생명의 우물들을 흙과 돌로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은 성도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마귀와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영악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은혜의 우물인 마음에 세상의 흙을 조금씩 집어넣어 생수의 줄기를 막아버립니다. 마귀가 신앙 자체를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말씀, 기도, 복음의 순수성 속에 세상의 염려, 잘못된 신학, 기분의 변화,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흙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근원은 그대로 있지만 흘러오는 통로가 막혀 성도는 메마름과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블레셋과 다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흙을 퍼내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도구를 들고 흙을 퍼내는 수고를 통해 다시 생수를 얻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강렬한 방법은 새로운 비법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덮어버린 마음속에 쌓여있는 흙들을 퍼내야 합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불신의 흙, 바쁜 일상과 세상의 자랑을 쫓느라 영혼을 돌보지 못한 분주함의 흙 등 이러한 흙들을 퍼내고 복음의 출발점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묵상할 때 생수의 물줄기가 다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0: 원수의 저서 영적 침체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가뭄이 심했던 해 한 시골 마을의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흙을 파내고 자갈을 헤치며 계속해서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 맑고 풍성한 수맥에 다다랐을 때 그 우물은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귀가 덮어둔 흙을 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수맥까지 파내려 가야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될때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품는 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드럽고 기름진 땅입니다.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습니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 자의 마음에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광자하며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케야 국립공원에는 수천 년을 버텨온 거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거센 폭풍우를 견디는 비밀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뿌리를 얽어매고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태풍에도 쉽게 뿌리채 뽑혀 나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풍랑이 불어올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치하는 심령은 금세 흔들리고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을 쟁기로 기경해야 합니다. 돌밭과 같은 고집을 버리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잘라내는 경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 하나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소망 그리고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3 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감격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내 코앞에 올 때까지도 그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때문에 기전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게 아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갈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가정하는 거 아닙니다.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지옥이 없다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큼은 장담하면 안 됩니다. 객기 부리면 안 됩니다. 오기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의 끔찍한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지옥과 천국 없다면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으려고 막 아둥아둥 버틸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응?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 하다도 안 되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는 더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어버렸는데 죽음 이후에 그때까지 당한 어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밖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더라고요. 성경은 아침 이슬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들에 피다가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들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찰나가 지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히 살게 될그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육적으로는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날 중자, 중생,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모데모 너에게 알려줄 텐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거짓말은 못하셔요. 그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6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난건 육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7절 내가 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두 번째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또 바람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걸, 야, 시원하다, 후덥지근하다, 느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다 알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은 이스라엘의 대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우쳐주고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알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는 공부해서 알수 있는 지적 세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니고데모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멸망당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건너죄 지었지? 너 지옥가?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착하게 산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맞아요. 맞는데 100% 착하게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완벽히 의로운 자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연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즉 하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9절에 정죄는 이거다. 죄를 정하는 정죄는 이거다. 우리는 착한 일 하면은 정죄받지 않고 나쁜 짓 하면 정죄받는다 말하지만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악한 게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너 사랑해요. 그러면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의롭고 완전해 보여서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기의 모든 악이 드러나면 갑질이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거예요.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 소식,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이 소식이야말로 장기 기증자의 그 기증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의 효력이 있을 뿐인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엑지스로 정리하면 뭡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되어져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수 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복음을 부정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멍청이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찬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자기가 복음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것을 뉘우치면서 내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 사상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상은 머리가 지배하고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몸뚱아리는 로마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로서 구약 성경 영적 세계의 진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로마의 그러한 법체제와 바리새파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헬라적 사상 체계로 로마의 법 시스템 안에서 구약의 내용을 다 담아서 풀어낸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교

윤리적으로 잘 정리되어졌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은 정말 지식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새로운 학문을 빨리 알아, 더 많이 알아,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글 같은 게 나오면 서로 먼저 구해서 읽으려고 하는 게 당시 로마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로마법을 꿰뚫고 있고 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에게 글을 하나 썼다더라. 야,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니? 그걸 막 서로 구해서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로마서 서문을 쫙 읽다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래요.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헌신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앞으로 살 거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3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알려줄 텐데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2절에 앞에 나오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에 로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은 낯선 용어가 아니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을 내렸던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게 베들레헴 가서 호적 정리하려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게 되는 그 일을 했던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BC 9세기경에 세워진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학자들이 그 비문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미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가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9세기경에 나와요. BC 9년 전에 나와요. 9세기가 아니고 9년 전에.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 가지고 황제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황제의 복음이 뭐냐? 너희를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건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 따르고 이 황제를 받들고 황제를 섬겨라.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 황제의 복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짜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만능이라는 단어를 물질에 붙여서 물질이 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거야. 물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육신의 찰나의 시간만 따진다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짧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따진다면 물질 만능의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혹할 만해요. 그러나 그 물질 만능의 복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 그런데 그 찰나의 그 시간 때문에 물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지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나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황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 살수 있도록 책임져 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었어요. 비웃었었어요. 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매달려 죽냐. 야, 네 바울 큰 소리 뚱뚱 치고 있지만 넌 제수 신분이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치조하는 로마 황제들한테, 황제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황제 앞에 큰 소리 뚱뚱 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 황제 삶은 몇년못갈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요.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여자 남자 차별 없이, 종과 노예, 노예와 주인 차별 없이, 부자 가난 남자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착해져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착한 삶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용서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용서함으로 받아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하면서 황제의 복음으로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거냐 선택해라.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할 때는 육신을 입고 사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을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세 번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이 고난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미 다 예우는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황제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 물질 만능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2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이 세대, 황제의 복음과 물질 만능의 복음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과 탁월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과 탁월하게 구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에요.

황제의 복음을 추종하고 물질만능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줘라. 그러면 그들이 머리에 숯불 얹은 것처럼 깜짝 놀랄 거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과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 대

0: 악해지든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밤은 절대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선대함으로 악을 이기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관계도 되고 수평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서

있어서도 뭐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잘 물어보더라고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0: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떨어졌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1: 네.
0: 아, 운전 중이시구나.
1: 네.
0: 아, 정차 되세요? 혹시?
1: 네요.
0: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0: 아, 터널 지나면요? 알겠어요. 네.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아, 네.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하셨네. 싶네요. 예.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1: 네.
0: 양주. 아니, 지난번에
1: 네.
0: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0: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네,
0: 전화가 안 되다가
1: 제가.
0: 오늘 드디어 됐는데,
1: 네.
0: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1: 아,
0: 어떤
1: 제가
0: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1: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0: 백석교단에.
1: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0: 예?
1: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이제, 왜 극동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 형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방송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듣냐고, 제가 그걸 맞춰 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래,
0: 네.
1: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동방송 지금까지, 진짜 새벽이고,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거든요. 장애인.
0: 예.
1: 데리러 갈 때도 늘 듣고,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찬양 틀어놓으면,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0: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1: 많이
0: 지금
1: 힘이 돼요.
0: 예?
1: 정말로 많이 힘이 되고,
0: 예.
1: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수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너무너무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0: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1: 네네.
0: 예.
1: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다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극동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0: 네.
1: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에요.
0: 네. 그러면 지금
1: 정말.
0: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다니죠.
0: 아, 그러니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1: 네네네.
0: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네.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0: 아,
1: 있어갖고.
0: 새로운 교회로?
1: 네,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0: 예.
1: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0: 예.
1: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0: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 장로교 합동 측이요.
0: 합동측인데 아까
1: 네,
0: 백석교회라는 게
1: 백석교회예요. 지금
0: 이름이
1: 가는 데서.
0: 백석교회예요?
1: 네.
0: 아, 이름이 백석교회. 예장 합동측에
1: 네네.
0: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1: 네.
0: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1: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0: 네네.
1: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0: 네네.
1: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그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1: 그래서
0: 문자를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이 방송을
1: 그래갖고,
0: 듣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1: 네,
0: 되신
1: 그럼요. 예,
0: 거군요.
1: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너무
0: 새끼라도 계속
1: 감사해요.
0: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1: 가끔이 아니라 혹은 날 들어요.
0: 허구한 날이요.
1: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네.
0: 그러면은
1: 어떻게.
0: 이렇게 들으시면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1: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0: 에.
1: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0: 네.
1: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누구 그 제 저 아는

0: 그 형제가
1: 네.
0: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새벽 노래 듣냐고 해서 그거 맞춰준 게 106.9MHz예요. 그래갖고
1: 네네.
0: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어느
1: 네네.
0: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막
1: 그래요.
0: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이게 딱 저거 하게 되는 거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1: 그래요. 아유, 잘
0: 네.
1: 됐네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0: 네.
1: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이니까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0: 네.
1: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우리 이제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1: 어떤 선물이요?
0: 주얼리요.
1: 주얼리. 아, 주얼리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예?
0: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1: 예.
0: 없었거든요.
1: 아, 다 드려가지고 없었어요.
0: 네, 옛날에.
1: 아,
0: 네.
1: 주얼리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예?
0: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죠.
1: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0: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1: 아유.
0: 이거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어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1: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0: 아니에요, 괜찮아요.
1: 다른 거
0: 저희랑
1: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0: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1: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0: 네, 아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죠. 저는 그거 하면 돼요,
1: 아이고,
0: 감사히.
1: 감사해요.
0: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 예.
0: 감사히 받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0: 저요?
1: 예.
0: 저는 사나주구나.
1: 사나주구나.
0: 네.
1: 그게 이제 내가 살아도. 아,
0: 네네네네.
1: 왜 찬양을 그 좋아하세요?
0: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하고는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1: 네.
0: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1: 네.
0: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1: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0: 네.
1: 인사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소식
0: 네네.
1: 들려주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앞부분 한번 살짝
0: 행복하십시오.
1: 불러주세요.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이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네. 돼가지고.
0: 네네. 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어.
0: 아, 그 시간만 되면?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라에 푹 빠졌다고.

0: 맞아요.
1: 맞죠? 그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0: 네.
1: 아.
0: 저희 남편이 교회에 두번 드렸는데도
1: 예.
0: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0: 네.
1: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0: 네.
1: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0: 맞아요.
1: 아.
0: 8년간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1: 예.
0: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1: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0: 네.
1: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한번 바꿔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여보,
1: 여보세요?
0: 그 있잖아. 극동방송 앞두고 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되시죠?
2: 네,
1: 반갑습니다. 저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2: 안녕하세요.
1: 그때 통화 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2: 마음이 좀 차분하다 할까? 성스러운 사람 나오는 것 같고,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1: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2: 아니,
1: 오히려
2: 내
1: 죄인들이
2: 생각이
1: 가는
2: 그래서
1: 거죠, 뭐.
2: 내가 저 가니까
1: 예?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1: 네.
2: 내가 가기에는 좀 습달이 돼야 되겠어요.
1: 아, 근데 사실은
2: 그래가지고.
1: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집사람이 참 집사인데요. 아주 열렬적이어갖고 방송도 우리 저기만 봐요. 기독교 방송만.
1: 이 극동 방송만
2: 네, 극동 방송은
1: 네네
2: 제가 그저차 끌고 다니면서
1: 예
2: 본 지가 꽤 됐어요.
1: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오래되셨다고요?
2: 방송도
1: 방학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 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개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개학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예,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2: 따라하세요.
1: 네네. 사랑의 하나님.
2: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2: 예.
1: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2: 그래.
1: 아내분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참 좋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0: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1: 지금 주산 저기 와서 있는데요.
0: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1: 저 밭으로 갔어요.
0: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1: 와요.
0: 와요?
1: 와요. 와요.
0: 예,
1: 와요.
0: 와요. 예. 자,
1: 빨리
0: 우리
1: 와.
0: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밭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1: 여보세요?
0: 네.
1: 네네.
0: 자, 황현수님.
1: 네네.
0: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0: 예.
1: 잠깐만요.
0: 자,
1: 네네. 여보세요?
0: 황현수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1: 아,
0: 아내한테
1: 지금 뭐
0: 고마움이
1: 감사해요.
0: 있잖아요.
1: 고마운 거죠. 뭐
0: 예,
1: 기도
0: 아내한테
1: 하시고.
0: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1: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1: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게
0: 예.
1: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바라지 하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응?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1: 예.
0: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1: 예.
0: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1: 예, 어제도 갔다
0: 아,
1: 왔어요.
0: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1: 제
0: 그래요.
1: 발음이
0: 앞으로,
1: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아,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1: 예.
0: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1: 은혜였어.
0: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예. 왜이 찬양
1: 그거는
0: 좋아하세요?
1: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1: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1: 들어요?
0: 편이에요.
1: 들어요.
0: 들을 때마다
1: 그래야지.
0: 어떤 점이 좋으세요?
1: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0: 아,
1: 해봤어요. 자기가
0: 그래요?
1: 좋다는 것만 알고.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바구니요.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축
1: 집사람.
0: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되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근데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인 거 한 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11명, 12명 돼요. 속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어 들어왔어. 그런데 그분은 볼 때에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0: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50-60명 됐을 거예요.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했는데 우리 그거 얘기했던 애들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니까 이걸 통 놓는 거예요. 왜? 집 밥그릇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막히는 길도 알려주고 때로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며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줍니다. 당장은 왜 돌아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경로 재탐색 중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효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411님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저는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하트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0742님 서머 스페셜 뜨거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고구마 삶아서 꿀에 찍어 먹고 있는데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요. 저 조금 과한 거 맞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구마. 상상만 해도 너무 먹고 싶어지는데, 고구마에 꿀까지 이렇게 달달하게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더 느끼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정말 극강의 단맛을 느끼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달달한 고구마와 함께 믿음으로 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9671님, 고혜수 PD님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힘을 드리려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감기는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에도 여러분의 이런 응원, 문자, 채팅 하나하나에 저는 더더 힘이 솟아납니다. 감사드립니다. 1419님, 믿음으로 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고고 힘차게 외쳐주셨네요. 아멘.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정말 하루하루,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쌤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그리고 또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서머 스페셜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신청곡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9389님께서 믿음으로 꼭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무더위로 높은 온도와 습도가 힘들게 하는 하루인데 믿음으로 꼭 들으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하트 3개나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꼭 들으면서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우면 더울수록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입 밖으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침 딱 아침에 저희 친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오늘 성별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는데 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참 기쁨으로 가득한 오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드디어 조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함께 축하 나누고 싶은 축복 나누고 싶은 일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772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저는 집에만 있어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신청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올려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사실 집에서 시원하게 발 뻗고 또 찬양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3874님은 기뻐하며 왕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0000님 날씨가 너무 밤낮 가리지 않고 더워요. 물가로 나오라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아직 선물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선물이 당첨이 됐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만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착오가 생겼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자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기뻐하며 왕께 엘 어린이들의 음성으로 함께한 후에 마지막으로 손영진의 목소리로 물가로 나오라 여러분의 신청곡 3곡 이어서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묵상 나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9507님께서 아멘 하트 3개나 보내주셨고요. 0720님 서머 페스티벌을 함께하는 시간만큼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무에네 곧 길이요 진리 생명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8527님 늦은 출첵합니다. 친구 만나고 들어가는 길에 인사드려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419님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두 곡의 신청곡도 보내주셨네요. 080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함께 해주셨는데 믿음 말씀카드 받아가시면서 저희 오빠를 이틀 전 하늘나라 보내고 너무너무 슬프지만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낸 지 이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쉽게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방송가족 여러분도 0806님을 위해서,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806님께 이 찬양 함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1419님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브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이후에 이어진 찬양은 곧 기리오 진리 생명 나무엔의 음성으로 0720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9507님께서 피디님 오늘도 찬양 함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남

남겨주셨고요. 8527님, 아, 후텁지근하고 덥네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고피디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분주했던 한 주였지만 이제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주말 쉼을 누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시원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주일에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푹 쉬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동료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웃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가족도 친구도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하죠. 금방 또 좋은 분이 오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리는 채워지고 새로운 만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큽니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더라고요. 능력은 비슷한 사람이 채울 수 있지만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었던 관계는 누구도 똑같이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제대로 눈 마주칠 시간도 없고 회사에서는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같이 있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과 또 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냥 일만 처리하고 막 떠나신 분이 아니고요. 기적 딱 행하고 다음 장소로 급히 이동하신 분도 아니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또 실수하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또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 먼저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속에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 두 곡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4395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은 지 벌써 몇 달이 됐대요. 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이 들었어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파로 이어주신 것도 참 귀한 선물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귀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한 선물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했어요. 1849번님 얼마 전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빈자리도 보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되면서 우리 아들이 참 큰 선물이라는 걸 새삼 또 느끼고 있다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네, 빈자리가 그냥 뭐 동료나 이웃들의 빈자리보다 아들 군대 보낸 그 빈자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들 모쪼록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지 않으실까. 네. 그래요. 9.15

오사버님이요.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팀장님이 이번 주에 다른 부서로 가십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만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가신다니까 또 마음이 허전하네요.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다는 말이 와닿으시죠? 그래요.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하죠. 다 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랬더라도 또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1 딸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4711번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신청합니다. 방학 맞은 딸아이와 함께 듣고 싶대요. 아, 여름 수련회 갈지 말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에 한 분은 그냥 자녀분을 수련회에 그냥 등록시켰다. 하나님이 하셔라. 이렇게 사연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게요. 요새 자녀들이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수련회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또 내 말로 안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때 또 특별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가면 좋겠네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3663번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신청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5123번님도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피디님, 반가워요. 극동방송 애청자가 됐어요. 라고 주셨네요. 네,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며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복송으로 같이 하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힘찬 라디오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회사 마지막 출근이다라고 보내주신 가족분이 계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새로운 만남은 설레지만 또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언제나 조금 아쉽고 허전하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신 힘찬 가족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허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사람들로 다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자리에서도 따뜻한 만남과 기쁨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들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뭐 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설교는 임팩트 있는 설교를 추구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플랫니스한 설교를 추구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Not impact한, 아, 목사님은 임팩트 있는 설교입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추구하는 설교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임팩트한 설교, 그 사역을 하셨는가 아니면 플랫니스한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임팩트한 사역을 추구하셨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안 하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팩트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알려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로 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임팩트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어떤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로 인해서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제사장들, 유대의 권력자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 강한 힘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나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면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은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

0: 누가 등장합니다.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0: 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칼을 빼가지고 유대 권력자 대제사장의 종 귀를 좀 잘라버리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야? 덤벼봐! 지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두에 서고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로마 제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0: 네. 야, 칼 집어, 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니? 내가 싸울 수 있는데 난 안 싸울 거거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잔을 마실 거야. 결국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군대 군병들과 또 유대 권력자에 의해 잡혀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충분히 세상 권력자를 이길 만한 권세, 그리고 실제로 그만한 싸움을 할 만한 군인들도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격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함과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의 권력자들, 지금은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힘과 영향력이 다 없어요. 그때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임팩트 있는 삶인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삶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강한 사람, 좋은 위치, 내가 뭔가를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힘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맛있는 인생을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세요? 강한 힘을 갖는 거? 아니면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인생?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힘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7개의 지방 정치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잔치 벌였다고 그랬죠? 180일,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정도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했던 도산 수성에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 베풀 때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모양새를 버렸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0: 여러분, 백석, 녹색, 청색의 휘장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주색. 자주색은 워낙 희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만든 배줄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가득한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가 가득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리고 아주 독특한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나? 일반 백성들이 이 연회장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압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화려하게 사온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1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마시는 것도 그냥 일반 잔이 아니라 금으로 된 잔. 근데 그 금잔의 모양도 제각기 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왕은 이런 거구나. 와, 왕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 왕이 풍부함으로 임금이 주는 어주, 그 술이 한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0: 왕을 흠모하고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0: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여러분 여기다 술을 따라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술 마셔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고개를 돌려야 돼. 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고개를 돌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술잔은 한 번에 다 마셔야만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도를 지금 깨고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안 마셔도 된다. 적당히 마시고 못 마시면 그냥 내려놔도 돼.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하수에로는 세상 정치 권력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만 너희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괜찮지? 내 성격, 인품 어떤 것 같아? 일반 백성들에게도 좋은 리더라고 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를, 임팩트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쇼맨십이었다는 데 있어요. 쇼맨십이라 하면 실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만 좋은 사람인 척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쇼맨십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드러났냐? 11절, 12절에서 드러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왕후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1: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0: 왕후 와스디가 싫다고 거부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 마음속에 진노하는 마음이 불불듯 일어서 막 활활 타오르어서 주체를 못하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지금 자기가 127개 지방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도산수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러러보고 대단하다 응원하고. 근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왕후 와스디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실력도 인정받고 성품도 인정받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만약 우리가 밖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외화 내빈적 인물.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는 빛날화, 빛나는 인생이에요. 세상 권력과 부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내빈, 그 안에는 텅 빈 가난한 존재, 실속 없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만난 국면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둬요. 그리고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내가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와 같으셨어요. 예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걸 최소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0: 마음껏 도와주셨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속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하수에로는 자기 과시와 허영심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허영심과 자기 과시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지금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그의 아내의 문제를 그가 어떻게 치리하는가.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0: 지금 아하수에로가 와스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 집안 문제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주도권을 오직 남편에게 다 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여성들은 집에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따르시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언어는 남편의 모국어로만 사용해라.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서로 국제결혼처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집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남성의 언어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예요? 제가 한국 사회 안에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성경적 가정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둘째,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제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경적 가정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설교한다면, 세 번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법에 의해 치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들이 꽤 많겠죠?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은혜가 되세요, 막? 이브앱 때는 어떤 남자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쳐다봤어요.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법령을 내렸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령이 싫다고 페르시아 제국을 떠날 수 있었나?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법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법을 선포한 아하수에로 왕,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존경했을까?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러러 보고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멀리 떠났어요. 아마 속마음을 밝히라고 한다면 진짜 짜증난다. 어떻게 저런 놈이 왕이 됐을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제가 이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현실은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는 마디, 손 마디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가 되고 싶은 건 이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음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모습.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 멋있다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세상에 작아도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로.

too small, 너무 작은 사람. 왜 그러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Not impact, but influence.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임팩트한 삶을 원했습니다. 임팩트하다는 게 뭐냐? 강한 사람? 나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임팩트가 아니라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는 뭐냐면 선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강한 목자입니까? 나는 강한 목자니 내 앞에서 굴복하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팩트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not impact, but influence.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목표가 달라야만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모아집니다. 뭔가를 계속 끌어 모아야 돼요. 더 많이, 더 많이. 그리고 딱 모으면 빗장을 걸어서 내 안에 있는 게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렸어요. 남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라. 여성들은 집에서 자기 모국어도 쓰지 말라. 진짜 유치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런 게 왕이 됐는가. 근데 어느 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명예 이걸 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 좋은 냄새, 좋은 맛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팔이 밖에서 안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있던 이 팔이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걸 꺼내주는 겁니다. 꺼내주는데 또 꺼내주고 또 꺼내주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늘어나야 되는가? 다 남겨주고 없어질 때까지.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뭔가 계속 나누어주는데 계속 새로운 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게 싱겁다고 치고 간을 맞추고 싶어요. 소금을 넣겠죠. 그때 이 소금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녹아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간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맛이 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걸 계속 꺼내주고 꺼내주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맛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 은혜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구까지 포함하냐면 자기를 배신할 가롯 유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는 나 배신할 거니까 배제해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기 사람으로 챙기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강한 사람의 특징, 여러분 아하수에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도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고 지금 폐위시켰는데 이놈의 자식 가룟유다가 나를 배신하려고 그래? 임팩트,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내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계속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Not Impact, But Influence. 임팩트에 있는 사람의, 임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나를 보면 하나님 잘 모르겠어? 빌립이 묻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넌 날 이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만 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 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화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국위에서기도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해

0: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 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점점 화려한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두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이 그 다음에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 잘 나가던 건축 인테리어의 삶을 접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여수의 작은 낙도 대두라도로 들어가셔서 일평생 목회에 전념하시고 어르신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계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수열 목사님 모셨는데요. 여수에서 또 배가 뜨나 못 뜨나 어쩌는게 한참 걱정하시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안개를 거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편집 책임으로 함께하신 성경책도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면 좋은가, 또 선목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은혜 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주일마다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방송사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두 분씩은 오셔서 저한테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걸 흉내내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멀리 여수, 참 저희가 이 부산 스튜디오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을 모셔서 죄송한데 사실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보다 더 멀리 오신 거예요. 그 새벽에 안개가 걷히길 기도하고 또 배를 타고 또 차를 운전해서 부산 스튜디오까지 오셨습니다. 아, 여수 대두라도 두라리 교회 담임이시고 등불 성경에 책임 편집을 맡으셨던 우리 김수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김수열 목사입니다.
0: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예, 조금.
0: 조금 고생하셨어요.
1: 예, 조금. 예.
0: 아,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김수열 목사고요. 두라리 교회는 여수에서 최남단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한 번, 두 번, 한 세 번은 확대를 해야 보이는 섬이고 그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이나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0: 전혀 없어요, 전혀.
1: 네, 전혀 없습니다.
0: 야.
1: 네, 낙도 마을입니다.
0: 근데 부사님, 제가 목사님 간증을 미리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네. 원래 젊은 시절 꿈이 그것도 장장 10년 가까이 네. 사찰집사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집사라고 하는데요.
0: 네.
1: 관리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0: 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1: 어렸을 때 관리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 소망을 품고
0: 네.
1: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리집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허.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0: 예.
1: 또 목공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0: 네.
1: 뭘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많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 예, 목공 기술을 배우고
0: 야.
1: 그다음에 대학교도 아예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0: 관리 집사님이 되기 위해
1: 예, 예.
0: 야.
1: 운전도 대형으로 따고
0: 대형 뭐까지 운행하세요?
1: 대형 버스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0: 그 대형 버스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 건축 전공하셨고
1: 예.
0: 소방 자격증하고 다섯 개 자격증에
1: 예, 예, 예.
0: 용접도
1: 하시고 보일러 뭐 용접 예 그런 거 다 가능하죠.
0: 이 정도면은 정말 서울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를 할 만한 관리집사님인데요.
1: 주여.
0: 아니 10년을 생각하셔갖고 네. 그 엄청난 자격증 사실 이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평생 이제 뭐 걱정이 네, 없다 할 네. 정도인데.
1: 맞습니다.
0: 근데 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0: 네. 왜 관리집사님에서 목사님으로 꿈을 바꾸셨어요?
1: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0: 네.
1: 또 이제 제가 신학하면서 안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묻는 것이 하나님 저는 관리집사를 생각하라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목회 길로 부르시냐고.
0: 어허.
1: 네. 이제 여러 간증이 있지만
0: 네.
1: 신학교 면접 보는 날
0: 네.
1: 면접관이 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0: 아, 네.
1: 얼굴이 이제 아버지 얼굴하고 많이 닮았으니까 혹시 자네 아버지가 누구 장로님 아닌가.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학생은 보증할 테니까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0: 네.
1: 전도사로 옛날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잖아요.
0: 네.
1: 시골에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0: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태어날 때 응답을 받았대요. 얘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34년 만에 그것도 어떻게 신학교 면접 자리에서 그분은 교수님이 되어 있고 저는 거기에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학생으로 만난 거예요.
1: 야, 그 전도사님이 이미
0: 응답을
1: 목사님의
0: 받았죠.
1: 사명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네요.
0: 예, 그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답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면접 자리에서 보니까 아, 이 다른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됐죠.
1: 아니, 제가 이렇게 제3자가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
0: 저도
1: 자리에서.
0: 놀랐습니다.
1: 그래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학부 뭐 신대원 다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또 뭐에 또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구약학으로 사실 미국에 굉장히 이름 되면 알 만한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왜
0: 맞습니다.
1: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0: 성경이 재밌었죠. 여기 뭐 무린 고수 아닙니까?
1: 예.
0: 예,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좀 파야 되겠다. 한번 들이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넓게도 파고 깊게도 파보자 해가지고 또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머리가 돌아갈 때 지금 제가 머리가 잘안 돌아가서 그런지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1: 아, 중간중간 깨알 개그를 넣고 계시네요. 네.
0: 머리가 돌아갈 때 그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0: 쉽지
1: 않으셨겠죠.
0: 않았어요.
1: 그것도 영어로, 히브리어로 공부하셔야
0: 맞습니다.
1: 되고. 보통 우리는 뭐 구약 성경 아, 좀 어렵구나 하면은 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다른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목사님은 어려우니까 끝까지 한번 파보자. 그 재미도 있고.
0: 박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1: 네.
0: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1: 박사까지 하시게
0: 과정을
1: 되고.
0: 하게 된 겁니다.
1: 이 성서학 박사님들은 참 공부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어 당연히 박사과정 하시면서 열심히도 하셨을 거고 헬라어도 하셨고 영어도 하셨고 한자는 뭡니까? 한자도 좀 박식하시다고 들었는데.
0: 이 성경 만드는 데 있어서
1: 네.
0: 한자가 좀 들어가거든요. 아직까지는 한자 문화권이고
1: 그렇죠.
0: 한자로 해석됐을 때에 좀더 명확하게
1: 그렇죠.
0: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1: 아,
0: 그리고
1: 그렇습니까?
0: 보통 이제 한자 뭐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1800자 정도 하면은 많이 안 거예요, 그래도. 저는
1: 네.
0: 3600자 가지고 놀았죠.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근데 그것이 또 나중에 성경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1: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볼수
0: 하나님의
1: 없겠네요.
0: 예비하심입니다.
1: 히브리, 헬라, 영어, 한자. 이 목사님 달란트에 대해서 봤는데 또 그림을 잘 그리시고 이거 옛날에 건축하실 때 도면 그리시던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건축가보다는 이제 미대를 가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이제 실기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1: 네.
0: 원래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대학교 때문에 미술이 조금 뭐라 그럴까
1: 그렇지,
0: 과목이
1: 집중을 안 하죠.
0: 집중이 잘안 되죠.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 왔는데 그중에서 전교생에서
1: 네.
0: 두 명을 뽑은 거예요.
1: 네.
0: 그중에 제가 됐어요. 그거
1: 목사님 열 달란트
0: 보자고
1: 받으셨네요.
0: 하더라고요. 나좀 보자.
1: 자네 미대 갈 생각 없나 이렇게 되는
0: 자네
1: 거예요?
0: 미대 갈 생각 없나?
1: 아.
0: 미대 갈 생각 없나 해가지고
1: 네.
0: 그러면 저희 부모님에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1: 네.
0: 말하니까 그때 당시는 그 미대가 그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다 쟁이를
1: 옛날 어른들이 또
0: 붙여가지고
1: 그랬어요.
0: 어르신들이 야, 거기가 뭐 굶어 죽어야. 그래서 미대 말고 다른 데를 가. 한 것이 그러면 그림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어딜까
1: 아하.
0: 찾아보니까 건축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건축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1: 이게 하나님은 참 버리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0: 맞아요.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뭐 건축도 결국 전공하시고 신학하시고 미국 유학하셔가지고 뭐 지금 구약학으로 박사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교의 교수 자원으로 가시거나 사실은 저기 큰 교회 청빙을 또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신 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거는 전혀 지금 이게 물론 뭐 학위에 따라서 사역지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1: 네.
0: 청빙도 있었고,
1: 아,
0: 근데
1: 있었고.
0: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1: 네.
0: 기도도 응답이 안 왔고,
1: 네.
0: 근데 이제 섬에서 청빙 자리가 왔을 때 저하고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물론 이제 강권적인 역사이지만은
1: 네.
0: 제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거세 가지를 기도를 걸었습니다.
1: 그 원래는 다른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0: 청빙이 왔었는데
1: 예.
0: 섬에서도 청빙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섬 사역을 하기 싫어서
1: 예.
0: 요거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신다. 요거 세 개를 건 거예요.
1: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싶어서
0: 아.
1: 기왕 청빙을 받는다면
0: 예.
1: 하나님의 뜻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기도원처럼
0: 예.
1: 그렇게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주면
0: 네.
1: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교회도 청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네. 청빙이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또 그때 아내가 아이들 차량팀에서 건반
0: 네.
1: 애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 10몇 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도 하고
0: 예.
1: 이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사택도 네. 들고 날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세 달 동안 만약에 이 일이 해결이 되면
0: 네.
1: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0: 네.
1: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 세 문제가 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0: 네.
1: 1, 2번이 해결됐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0: 네.
1: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공동회의를 한대요.
0: 네.
1: 공동회의에서 하나님 한 표라도 반대 나오면 저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 당시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1: 그때 한 40명쯤 보였습니다.
0: 40명.
1: 네. 그러니까
0: 어르신들 포함해서 40분이 한 네. 명도 반대를 안 하면 제가 갑니다.
1: 네.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0: 네.
1: 이제 저는 떨어질 폭을 잡고
0: 네.
1: 원고를 안 가져간 거예요. 이제.
0: 아,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시고.
1: 설교 준비는 했고
0: 네.
1: 원고를 안 가져가고
0: 네.
1: 주님 이렇게라도 해도 하나님이 합격을 시키면 만약에 100%가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0: 네.
1: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0: 네, 네.
1: 근데 뭐 원고도 없고 뭐 가져간 것도 없고 이제 예배 전에 화장실 뒤로 이제 가는데 그 뒤에가 뒷벽이 돌로 돼 있더라고요.
0: 네.
1: 교회 벽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 설교한 거예요. 다른 뭐 설교할 것도 없고.
0: 돌이요?
1: 예. 네.
0: 돌로 무슨
1: 교회
0: 설교합니까?
1: 뒤에가 네. 그 옛날에 장비나 자재나 같은 것들이 없을 때
0: 네.
1: 돌을 깨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그다 세멘 해가지고 돌을 쌓고 해가지고 만든 교회예요.
0: 네.
1: 그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공사가 또 담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도 안 하고 뭐 복음도
0: 네.
1: 아니고 그냥 화강암이 어쩌고 혐오암이 어쩌고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돌로 교회가 싸졌더라.
0: 네.
1: 난 이거 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돌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돌 이야기만 했고 사실 뭐 설교를 준비를 어떻게 보면 안 했기 때문에
0: 네.
1: 짧게 10분 좀 넘게
0: 야.
1: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휙 저는 이제 내려와서
0: 아.
1: 하나님 이제 저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목회하던 광주로 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들은 이야기예요.
0: 네.
1: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선임 장로님이 투표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처음 오셨다는데
0: 네.
1: 예,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러운지 예, 전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어쩐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0: 어깨가 돌내기를 화강암 얘기 현보암 얘기 하시는데
1: 하고 있는데 아, 다 막 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리고 속으로 제가 이제
0: 아, 느낌이 좀 쎄하셨겠다.
1: 속으로 좀 약간 쎄했어요. 왜 그러지? 저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설교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교회 질 때 그 돌 깎아가지고 돌 날라가지고 돌로 교회 질 이걸 어떻게 저 처음 온 목사님이 아냐고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인데
0: 야.
1: 어떻게 처음 온 저 광주에서 온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0: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1: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제 고생하고 사택 짓고 교육관 짓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느낀
0: 받아들이셨구나.
1: 거죠. 저는 전혀 그 이야기 아닌데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이제 받고 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0: 네.
1: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받고 다 운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니까 다 우시더라고요.
0: 야.
1: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서임 장로님이 저를 제일 앞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0: 네.
1: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엄청 준비한 것 같다고.
0: 왜요?
1: 왜냐하면 원고를 한 번도 안 보더라고.
0: 아.
1: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내가 봤다고.
0: 야.
1: 앞자리에서 목사님 정확히 봤는데 원고를 한 번도 밑으로 눈을 안 보고
0: 야.
1: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
0: 아 목사님은 그냥
1: 저는 뭐 원고
0: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 원고 없으니까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저는 앞에 한 번 한 건데
0: 예.
1: 그 장로님은 해석을 그렇게 너무 좋게 야. 하시는 바람에
0: 얼마나 오고 싶으셨으면 원고를 암송해서 오셨는가.
1: 암송해서 오셨냐.
0: 야.
1: 예. 은혜를 또 많이 받고
0: 야.
1: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00%죠.
1: 100%가 됐어요.
0: 야.
1: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0: 네.
1: 문자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한 그대로
0: 네.
1: 목사님 100%가 나왔는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야.
1: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울었어요.
0: 소름 끼치셨겠다.
1: 네, 울었어요.
0: 왜 우셨어요?
1: 하나님 예,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0% 아니면 안 가요. 그렇게 했는데 문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문자가 지금도.

0: 누가 했는지.
1: 야, 예, 그래서 피할 길이 없네요.
0: 예, 이건 피할 길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1: 야.
0: 저는 계산도 안 되고 모르는데 아마 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1: 야.
0: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 적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1: 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목사님 같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시던 그 동료 목사님들은
0: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죠.
1: 뭐 그럼요, 저기 그럼요. 뭐 큰 교회 청빙되시고 교수가 되고 그러셨다면서요.
0: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실력들을 또 발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 야.
0: 보통 뭐 대전 이상 거의 대전 이상 서울 아니면 외국에도 몇 분 계시고
1: 야.
0: 혼자 이제 남도에서 다 이해를 못했어요 박사님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1: 그 박사님들이요?
0: 예.
1: 본인님들도 아니라고.
0: 나중에 이제 성경책에 나온 거 보고 아 이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래서.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아 이거야말로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입니다. 이게 지금 왜 우리 목사님이 섬에 들어가시게 됐는지 결국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했다는 간증은 찬송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환하신 이 표정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 후에 그렇게 해서 섬에 들어가셨던 목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멀리 여수 대두라도에서 오신 우리 김수열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대두라도에 섬기시는 우리 두라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 지금 현재는 한 30여 분.
0: 30여 분.
1: 예, 지금 계시고.
0: 그 평균 그 성도님들을

0: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1: 70대 정도.
0: 70대. 지금, 예. 사실은 제가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는 걸 좀 봤거든요. 예. 그 낮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 아, 이제 칸때인데, 예. 성경을 보다 보면, 예. 예, 목도 많이 아프고, 예. 허리도 많이 아프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 겸,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운동 겸 집을 하나 뜯었다가, 이번에 아... 이렇게 하면서 땀을 이렇게 쭉 흘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몸이 아주 가뿐해져요. 아... 그러면 또 성경을 또 깊이 볼 수 있고.
0: 야... 네. 목사님 그 가볍게 했다고 하기에는 네. 그 어르신들 집 16개를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혼자 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집 두 채를 아예 신축을 하셨다고요.
1: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가능합니까 혼자?
1: 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 또 잡아주는 분이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하고 또. 집 고치는 그 관계자분들이 또 한두 명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료비만 있으면 되니까요.
0: 그 인건비나 노임은 하나도 안 네, 받는 거 아니에요? 네,
1: 일단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일단은 재료비 들어간 것만 네, 그 집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저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그 집에서
0: 재료가 뭐만 사놔라.
1: 예,
0: 그럼 내가 한다.
1: 예, 그렇습니다.
0: 원래 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이 꾸미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네. 많이 하시네요.
1: 예,
0: 네,
1: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분이 없죠. 건축 전공을 하셨고 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셨고 네. 소방하고 전기 자격도 있으니까. 네. 네.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여수 대두라도의 두라리 교회 김수열 목사님이 간증은 사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기로 하면은 지금 3시간 해도 못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무림 곳으로 모셨거든요, 목사님. 네. 이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저 장대인 지사장 옆에 큰 성경책을 하나 펼쳐놓고 빨간색, 파란색 뭐 이게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목사님이 편집 책임으로 그 성경을 쓰신 건 아니 쓰셨다고 하면 잘못된 말이고 성경을 주석도 하시고 그림도 다시고 지도도 붙이시고 그 일종의 주석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편집을 한 겁니다.
0: 그 등불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책이에요?
1: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만의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성경이 사실 어려워요. 네. 저도 다독을 좀 해보고 무림곡수 들어가 보니까 뭐 100독은 기본이고 보니까 500독
0: 네네.
1: 그러신 분이 계시고 저도 그 따라서 해본다고 성경도 이렇게 네. 100번 넘게 읽어보고 해도 그래도 모르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뭘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모르는 단어를 옆에다가 댓글을 달자 어허. 해가지고 색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화살표로 옆으로 뺀 다음에 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0: 목사님 개인의 주석서를 만든 거네요. 성경책에다가.
1: 예, 제 개인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10년을 해가지고 네. 자료를 만들고 성경책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죠.
1: 몇 번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하다가 이제 이 등불 성경에 전신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전신을 제가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0: 네.
1: 섬에 와가지고 성경을 좀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네. 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여기다 좀 보충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오타가 좀 많이 그 당시에는 아직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0: 처음 받았던 그 성경책에
1: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타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출판사에다 보낸 거예요.
0: 아.
1: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성경 대표가 돈도 다 이렇게 쓰고 만들었는데 오타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고
0: 아하.
1: 이걸 인쇄를 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찰나에
0: 네.
1: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팩스가
0: 네.
1: 몇 미터씩 나오는 거죠. 제가 보낸 팩스가 열 몇 장을 보냈으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횟수로 지금 7년 전에
0: 네.
1: 저하고 이제 등불 성경 대표가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손을 잡고 울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이걸 했고 돈도 다 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패작같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1: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면 제가 시작을 하고 안 그럼 포기하겠다. 적겠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십시오 하겠습니까?
0: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군요.
1: 네.
0: 그걸.
1: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다 주신 그 재능들이 다 필요하더라고. 하나도 안 빼는 거 다 필요해.
0: 네.
1: 그래서 성경책이 이제 완성이 됐죠.
0: 목사님이 사실은 앞서서 뭐 섬 주민들 집도 고쳐주고 새로 아예 지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네.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2시간씩 네. 성경 연구에만 이렇게 몰두하셨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박사까지 하시고 뭘 더 연구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무식한 소리를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네. 뭐 질문이

0: 뭐냐면 박사한테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1: 아.
0: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단지 그 하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참 성경이 신기한 것이 여러분 이 같은 성경을 참 100번 읽었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1: 네.
0: 100번을 읽어도 읽으면 또 나와요.
1: 궁금하고 모르는
0: 또,
1: 게.
0: 예, 모르는 게 나오고 정리할 것이 또 나오고.
1: 아하.
0: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성경에 나는 껍질밖에 못 가봤다.
1: 야.
0: 예,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1: 아하.
0: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경책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성경을 연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성경 예. 보는 게 너무 재밌고
0: 예.
1: 궁금한 게 또 너무 알고 싶고
0: 예.
1: 그래서 그 섬사역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0: 예.
1: 그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면서
0: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1: 야.
0: 어떻게 보면
1: 네.
0: 저는 이제 성경 고수는 아닌 것 같고
1: 아이고.
0: 성경 고수를 만들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든 거죠.
1: 야.
0: 편집을 한 거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1: 근데 몇 가지만 좀 보면은
0: 예.
1: 안에 예를 들어 지금 출애굽기에 성막과 예. 관련된 그림이 좀 나가 있는데
0: 예.
1: 이 그림의 또 많은 부분은 목사님이 직접 그리셨다면서요.
0: 네. 원래 이제 서울대 미래 교수하고
1: 네.
0: 그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
0: 학생들이 일반적인 그림은 그렸는데
1: 네.
0: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다음에 뭐 역대 상하 이런 데 어려운 부분들 그림이 이게 고증이 필요해요.
1: 아하.
0: 그래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1: 네.
0: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증을 위해서 미국 갈 기회가 있을 때 자료 모으기 위해서
1: 네.
0: 간 거고 이스라엘도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간 거고 랍비들도 만나보고 해가지고 고증을 해가지고 그리려고 하는데
1: 네.
0: 설명을 해도 이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미대를 가려고 했었지. 생각이 갑자기.
1: 미술 선생님이 자네 미술 전공할 생각 없는가.
0: 미대 한번 가볼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래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또 그리려고 하니까 펜이 또 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이 펜이 또 여수에서는 또 안 파는 펜이에요.
1: 아.
0: 종류가 막 256색.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300색깔인데
1: 네.
0: 예, 노란색만 해도 13가지 색깔을 가지고 야.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그 펜을 가지고
1: 네.
0: 그림을 그려야 돼서 광주 광역시에 가가지고 펜을 사온 적도 있고.
1: 이야. 제가 이제, 특이한 게요. 네. 목사님 그 진설병 지금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림이 네. 목사님 그리신 건데.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진설병은 이 떡상에다가
0: 떡
1: 여섯 개를 그냥 쭉 얹어놓은 모양인데.
0: 그렇죠.
1: 목사님이 그려놓으신 이 진설병 상은 좀 다르거든요.
0: 예.
1: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중간에 무슨 선반 같은 게 있어요.
0: 네. 이 떡상에 떡이
1: 네.
0: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1.5리터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1.5리터 3개 정도. 이게 떡 하나가 1.5리터 3개 합친 거예요. 떡이 상당히 크죠. 작은
1: 게
0: 아니에요. 우리
1: 네.
0: 호떡이 아니고 상당히 큰 떡인데 이것을 방금 구워가지고
1: 네.
0: 이걸 여섯 개를 겹쳐놔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떡이 되겠죠.
1: 딱 달라붙겠죠.
0: 달라붙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 갔을 때 랍비를
1: 네.
0: 만나가지고
1: 네.
0: 물어보니까 이게 선반이 있었답니다.
1: 아.
0: 자기들은 그게 역사예요.
1: 네.
0: 우리는 성경책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역사예요. 지금까지
1: 그렇구나.
0: 해왔던 조상들이
1: 네.
0: 선반이 있었다고 이렇게
1: 네. 네.
0: 여섯 개 선반이 있어가지고 선반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떡을 이렇게
1: 아.
0: 올려놨다고. 그래서 보니까 떡이 약간 뭐 사각형 비슷하게
1: 네.
0: 생긴 걸 그걸 고증을 한 거죠.
1: 그 이 떡 선반은 목사님께서 처음 그리신 거네요.
0: 네, 거의 이런 모양은 아마 한두 명?
1: 야, 네. 목사님 이 정말 네. 하나님께서 성경 연구하시라고 미리부터 네.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0: 아마도 예,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야, 그리고 제가 시편을 좀 보다 감동을 받았는데
0: 네.
1: 시편 150편 모든 장마다
0: 예.
1: 목사님께서 한 마디 두 마디로
0: 맞습니다.
1: 이렇게 시편을 예. 딱 요약을 해놓으셨거든요.
0: 예, 시편에다가 이제 풍성글을
1: 네.
0: 달아놨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65편이면은 감사와 찬송의 노래 이렇게 해놨는데
1: 네.
0: 이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칼빈 주석을 보면
1: 네.
0: 시편 주석을 해놨어요.
1: 예,
0: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시편 주석 칼빈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1: 네.
0: 30권짜리 책이 있어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빈.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그게 한 포인트가 8포인트? 글자가
1: 어허.
0: 아주 작고
1: 네.
0: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색깔도
1: 네.
0: 아주 노랗고
1: 아하.
0: 그런 걸 읽어 가지고 한 줄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1: 야.
0: 네, 그게 이제 시편이고 그걸 하다가 제가 왼쪽에 예, 실핏줄이 한번 터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섬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경 연구를 하신 거네요.
0: 예.

0: 그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는데요.
1: 네, 우리 천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죠.
0: 네.
1: 네, 뭐 미완성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소리 없이 그 받침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아 저는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도 엄청 들어가고
0: 아, 당연하죠.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박사하셨는데.
1: 머리가 깨지기 직전까지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0: 아.
1: 이 미국 학교가 이 벽돌만한 책을
0: 네.
1: 보통 뭐 교수 한 명당 막 네다섯 권을 주고 이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내 의견을 말을 해.
0: 그때는 AI도 없을 때 아닙니까?
1: 전혀 없죠.
0: 어허.
1: 다 아니 볼펜으로 써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0: 야.
1: 그래서 펜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또 한글로 이게 만든 것도 있는데 직접 이거 다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은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이
0: 아하.
1: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걸
0: 야.
1: 내 생각에 더 좋은 것들을 가미해서
0: 야.
1: 다음 발전시키는 그쪽까지 요구를 하셔요. 그게 이제 소논문이요.
0: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박사학위까지 했을 때는
1: 예.
0: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켜서 뭔가 큰 교회 목회를 맡기시든지 후학 양성을 시키시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1: 없잖아. 약간 있었죠. 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이런 생각도 있었고
0: 왜 나를 공부를 시켜서 섬으로
1: 굳이
0: 보냈나?
1: 이래까지 해가지고 섬으로 갑자기 보내시는 거예요.
0: 야,
1: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0: 이유를 아셨네요.
1: 예, 성경 만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0: 네.
1: 섬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냐?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아침에 식사하고 안 해보고 점심때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따로 부르지 않으면 뭐밥 먹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배고프면 나올 테니까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8시쯤 되거든요. 그때가 새벽 예배 끝나고 8시부터 시작하면은
0: 네.
1: 보통 한 12시
0: 네.
1: 화장실도 안갈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집중해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시에서도 충분히 뭐할수 있겠지만
0: 네.
1: 섬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 섬에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0: 야.
1: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저 섬에 사실 뭐 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습니다.
0: 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1: 예.
0: 갈 때도 별로
1: 예.
0: 없으시고. 와.
1: 나갈 일이 있어도요.
0: 네.
1: 핑계대는 일이 많아요. 아, 배가 없습니다. 안개가 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인정하니까.
0: 그렇게 하고 성경
1: 예.
0: 연구를 다
1: 그리고 성경
0: 하시고.
1: 연구도 더 왜냐면은
0: 야.
1: 이게 훨씬 더 급한 일이고
0: 네.
1: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렇습니다.
0: 야, 하여간 엄청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평생 성경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 방송 가는 여러분들께 또 보너스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평신도들도 놀랍게도 히브리어 헬라 원어 공부를 하는 평신도들 많이 나왔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원어를 안다는 게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무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다 보면은 성경의 그 정확한 의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단어 하나의 뜻이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0: 네.
1: 그뜻 가운데 하나만 대표로 뽑아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0: 그렇겠죠.
1: 성경 그 단어가 두세 개 정도 뜻이 더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어를 하면은
0: 네.
1: 좀더 낫죠. 이게
0: 아.
1: 뭐 창세기 뭐 바라라는 거뭐 창조하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그런 때도 이 바라가 쓰입니다.
0: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1: 창조
0: 창조하시다. 이 창조가 영혼 구원에도 적용되는
1: 관련된 데도
0: 단어인가요?
1: 예, 적용이 됩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배경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성경을 읽지만 한국말로 읽을 수밖에 없고
0: 그렇죠.
1: 한국 정서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0: 네.
1: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로 해봐도 우리는 이제 누가 창조했냐가 중요해요. 명사.
0: 어허.
1: 하나님이가 중요하죠.
0: 한국
1: 당연히.
0: 정서가.
1: 그럼요.
0: 네.
1: 또는 뭐 태초. 이런
0: 그렇죠.
1: 명사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조했다는 그 형용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0: 형용사,
1: 동사.
0: 동사가
1: 예, 동사가
0: 중요합니까?
1: 중요합니다. 그래서
0: 네.
1: 히브리 사람들을 동사민족이라고도 합니다.
0: 아.
1: 예, 우리는 당연히 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
0: 어허.
1: 이걸 원해요.
0: 네.
1: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중동 사람들은
0: 네.
1: 예,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0: 네.
1: 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0: 아하.
1: 그다음에 이제 게마트리아 같은 거 숫자,
0: 네.
1: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0: 고대 시대 때는 지금처럼 숫자가 별로 어떤 의미가 없었지만 고대 시대 때는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숫자나 알파벳이나 이런 데다가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대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 네.
0: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 왜 14냐? 성경 공부 한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 14대가 아니에요. 보면은 몇 명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1: 아, 네. 네,
0: 몇 명이 빠져 있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4에다가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1: 네.
0: 이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 아니, 어떻게
0: 조상의 이름을 빼먹어. 조상님의 이름을 빼먹어. 족보는 정확해야지.
1: 네. 근데
0: 거기는 조상의 이름을 빼가면서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다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비드인데 히브리 말로 네. 다비드 철자를 더하기를 해보면 이게 네. 정확히 14가 나와요. 이 14를 세 번을 반복해서
1: 네.
0: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 야, 우리가 무림고수를 통해서 사실 다독을 많이 권장을 해드렸는데 네. 다독은 다독대로 가시더라도 예.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할 때 더 예.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0: 예. 저는 다독도 좋지만
1: 네.
0: 정확하게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1: 네.
0: 다독보다는 나는 정독에다가 점수를 한 1점을 더 주고 싶다. 정독이 좀 낫지 않을까.
1: 네.
0: 왜냐하면 제가 다독을 해도
1: 네.
0: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1: 그렇죠.
0: 결국은 이제 많이 다독을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네. 알게 됩니다. 결국은
1: 네.
0: 알게 되는데 정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더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정독을 저는 권합니다.
1: 집중해서 공부하고 예. 목사님 말씀하시던 책이라든지 여러 예.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0: 예.
1: 연구하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목사님은 뭐 30분 정도 되는 성도님들도 예. 함께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섬사역 평생을 정리하고 딱 보니까 나는 성경만 연구하고 보는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0: 예.
1: 이런 간증들을 후배들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0: 예.
1: 그게 어떤 내용이세요?
0: 실제로 이제 섬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요.
1: 네.
0: 제가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나는 이 섬에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목회도 그렇게 했고
1: 네.
0: 설교도 이제 주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있으면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1: 네.
0: 예, 강해식으로 하는데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성경 구절들을 물론 이제 다 암송이 돼 있죠.
1: 네.
0: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한 것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보다 보니까 예, 새겨졌다 그럴까요?
1: 네.
0: 예,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막 돌머리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1: 네.
0: 돌머리도 새겨질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1: 네.
0: 아마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이면 좀 더 빨리 익히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이제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1: 야.
0: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1: 네. 네.
0: 그 새겨진 걸 가지고 성경 장절을 가지고
1: 야.
0: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일은 백칠판으로 성경 구절만 가지고
1: 야.
0: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겠네요. 네.
0: 그렇게만 했는데
1: 네.
0: 목회는 또 나름대로도
1: 잘 되고
0: 있어요.
1: 또 그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닌데
0: 예.
1: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0: 예.
1: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고.
0: 예, 섬이다 보니까 이제
1: 네.
0: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기댈 언덕이 없을 때
1: 네.
0: 하나님이 좀 더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뛰어난 목사나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아마도 기댈 언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프면 무조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네.
0: 우리 아이들도 거의 한 3년 정도를 매 주일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치료도 좀 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
1: 네.
0: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치병 같은 일들도
1: 네.
0: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1년이면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저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1: 네.
0: 성경이 이렇다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를 인도를 이렇게 쭉 해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병 나은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1: 1년에 네. 4, 5분이 병이 낫는다면 지금 교인이 30명이란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거의 전 교인이.
0: 그렇습니다. 거의 다.
1: 응급한

0: 순간에 예.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다 아니면 예.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예.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나는군요.
1: 이야,
0: 예, 목사님 그 이 정도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셨으면 뭐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 뭐 세미나라든지 말씀 집회를 많이 인도를 요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예,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숨은 뭐 고수는 말을 못하겠고 네. 숨어 있는 어떤 숨으려고 한 건 아닌데 섬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0: 네. 예,
1: 숨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0: 제가 볼 땐 이 방송 나가고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1: 주여. 올해 초에도 해가지고 뭐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4개 네. 교회.
0: 야.
1: 옛날로 말하면 이제 부흥성회잖아요.
0: 네.
1: 보통 이제 플랑카드에 보니까 심령 부흥성회. 옛날에
0: 맞아요. 뭐
1: 어르신들 목사님들 할
0: 네,
1: 때는.
0: 네, 네.
1: 지금은 제가 말씀 부흥성회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 집회는 그러면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시는 거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가는 교회마다 가급적이면
0: 네.
1: 좀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0: 아하.
1: 하고 없으면은 이제 마이크만 들고 그냥 하면 되니까.
0: 야.
1: 네, 화이트보드로 첫날 저번 주에 했던 집회 그 교회도 2박 3일 동안
0: 네.
1: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다 야. 2박 3일 동안 계속 성경으로만 풀었어요.
0: 목사님 성경장 절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돼요? 어디로?
1: 전화번호 뭐 이 밑에 나옵니까?
0: 목사님 전화번호 공개해도 돼요?
1: 네, 뭐 공개해도 됩니다. 예.
0: 아. 자,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두라리 교회 우리 김수열 목사님 전화번호를 허락 받고 공개를 해드립니다.
1: 예.
0: 혹시 집회 요청하시면 제가 볼 때는 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 가서 전국 어디든지 가시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일정만 맞으시면 예. 가셔서 말씀으로 집회를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1: 예.
0: 아, 목사님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1: 예.
0: 늘 그렇지만 목사님 간증은 특히 더 2부, 3부를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예.
0: 목사님 요새에서 나오시면서 그냥 안 오시고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뭐 큰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편집 책임을 하셨던 이 등불 성경이라는 책을 오늘 두 권을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물로 갖고 오셨거든요. 이 책은 제가 좀 대담한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목사님.
1: 네.
0: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받아서 내가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할 수 있다. 일단 결단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죠, 목사님?
1: 예.
0: 예. 선정은 저희가 하고, 요, 목사님 쓰신 책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고,
1: 예,
0: 성령께서 쓰신 성경에 예. 목사님이 스터디로 이렇게 그림도 달고, 주석도 달고,
1: 예,
0: 또 원어도 분석해드린. 예.
1: 또 일단 편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아, 일단 편집.
1: 쭉 읽게.
0: 눈이
1: 좀 덜 아프게. 예. 종이도 미색으로.
0: 네. 예.
1: 백상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0: 아, 미색으로. 그리고 혹시 예.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모님하고 미리 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성경책 많이 나간다고 목사님께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오직 지금 성경만 하고 계신 거니까 또 그런 오해가 또 없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1: 네.
0: 우리 전국에 계신 무림보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이 말씀 한 말씀 꼭 남기고 싶다 하는 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1: 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아, 꾸준해야 되는구나.
1: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0: 예,
1: 성경에서 힘이 나요 이제.
0: 내가 성경을 처음엔 보는데,
1: 예, 예.
0: 나중에 성경이 성경을 읽는다.
1: 읽게, 예.
0: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1: 이제. 성경 구절들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사랑이 나온다.
0: 네.
1: 신약에도 사랑이 나오겠죠.
0: 네.
1: 이게 구절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처음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0: 네.
1: 그냥 내가 성경을 쭉 읽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계속 읽으시고
0: 네.
1: 읽다가 보면 성경이 성경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입니다.
0: 옛날에 관주 성경이 있듯이.
1: 관주 되듯이 예.
0: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이 연결이 되는
1: 거죠. 연결됩니다. 예.
0: 야.
1: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무슨 말인지 뜻인지 이해하게 하십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0: 네.
1: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0: 야.
1: 그래서 꾸준하게 예, 처음에는 좀 억지 같지만 꾸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다 보면
0: 네.
1: 성령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끔 믿게끔
0: 아멘.
1: 그렇게 하십니다.
0: 네. 우리 김수열 목사님 제가 이 소개는 못 드렸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목사님은 집 짓고 와서 성경을 딱 펼치면 눈이 밝아지고 너무
1: 예.
0: 재밌어지고
1: 예.
0: 그러신다면서요.
1: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잠이 오고 좀 우리
0: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1: 네.
0: 아무리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펴도 일단 피면 졸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목사님 반대시네요.
1: 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0: 네.
1: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피곤해도 성경을 펴면

0: 갑자기 정신이 번쩍해지고
1: 힘이 나고
0: 예, 뭐 집회를 이렇게 했다 그럼 엄청 피곤하거든 사실은
1: 네네네.
0: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이 뭐 영의정 충만하다고 할까요?
1: 야
0: 반짝반짝 머리가 반짝반짝해지고 네. 눈이 청명해지고
1: 예
0: 성경을 더 막 보고 싶어지고 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아 방송화장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지에 좀 빨리 올랐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배 타고 운전해서 이 부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은 언제든지 여러분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번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링크를 다시 보기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대두라도 두라리교회 담임이신 김수열 목사님과 귀한 간증 나눴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의 북동쪽 구석에서 내륙으로 약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에서 8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은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로 동방 세계로의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 모두 중요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이 목회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권면을 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그가 사울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중재하면서 소개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중재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을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이 회심한 사울을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그 전도 여행의 중심이 이제 바울로 옮겨져서 표현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잘 받고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통 바나바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을 섬겨서 잘 정착시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섬김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도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별칭을 붙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소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또 이웃과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레위인 출신으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죠.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라틴어 니게르는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인데요. 루기오 역시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나엔도 불의한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헤롯 일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우에 헤롯 왕과 그 가족들, 친척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상 다섯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요, 직업과 피부색과 교육과 경제력이 달라서 세상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유대교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쉬울까? 흑인 노예 출신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돼서 뭘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겠어? 이방인 루기오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나 했겠어? 매국노인 마나인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의심스러워. 까딱하면은 로마에다가 네, 그렇게 우리를 일러바칠 수도 있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포악했던 그 옛날 성질이 다 없어졌겠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깨뜨리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됨과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대학교수, 은행원,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가, 뭐 가정주부, 운동선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회의를 하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신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어떤 분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회의 중에 큰 소리로 그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모두들 우리 부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사공 주인이 많으면요,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할 때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모은 그 구제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흉년은요,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지방, 그곳 역시 흉년의 영향을 받았고 약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유대 형제들을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교회가 거기서 나가게 된 지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통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흑인 노예 출신도 있었고요, 무명의 이방인도 있었고요, 매국노, 예수님의 대적 출신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리더들이 거의 이방인 출신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보다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돕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결국 하나임을 안디옥 교회가 일찌감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부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백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많이 썼죠.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부조, 헌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일에 관심과 열정이 꽤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에 이처럼 열정적이었을까? 사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레위기에 순종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준수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옛날 율법에 구속되어 살고 있는 그런 고지식하고 편협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신학적이고도 문화적이고도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유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 선교부를 통해서 미자립교회와 또 우리 신학교와 복음단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위드봉사와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예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교회와 단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마음으로 또 믿지는 않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인데 그분들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생색을 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몇 날, 며칠까지 이자 몇 프로에서 꼭 갚아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큰 은혜를 입은 줄로 알아라.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가?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도 생색을 내면 여러분 양쪽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매주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아버님, 어머님, 교회에 안 나오고 뭐 하십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당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샌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명령을 듣고도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안수해서 파송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파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그것도 두 사람이나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네,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려서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한 그 동역자들을 미지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령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 하고 파송하면 되는데 왜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파송식을 행했을까? 그것은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말 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풀어주지 않으면요, 보내도 사실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를 분가시킵니다. 근데 분가시키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몸은 부모로부터 분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손안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출가시킨 것과 같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어요. 자신들의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편견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당당히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유혹이 많은
정말 파도가 치는 바다

0: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잘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요,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남아서 섬겨주시고 일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면요, 너무 성실하고 일을 너무 잘하시고 그것도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맡아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중에 그분을 붙잡아줄 수는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내신 받은 그 주의 자녀로서 잘 흩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선교적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룬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는 쉽단다.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머뭇거릴 때가 많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어린 아기들이 책상 위에 기어 올라가서 아빠의 품에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적으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자기 키보다 높은 책상 위에서 겁없이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죠.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죠. 솔직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오히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쉼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쉽게 낙망하고 상심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가져간 모든 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있으니 강명식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쉼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얻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했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오하평 트리오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이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색깔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색은 우울을 상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전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렀지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가운데서 빨간색은 빛

빛의 주파수의 파장이 가장 길어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와 충돌하고 사방에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이 적다고 합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산란되는 빛의 양이 아주 적어서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나도 색깔이 대기 입자에 흩어지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비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장

저도 어쩌면 마냥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나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한 번씩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시고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십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고달프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그가 계속해서 600여 명과 함께 도망다니며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여전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근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산 이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가 산 저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점점 더 옥죄어오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계속 숨가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주님 I desire, that will I seek.
1: 나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
0: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1: 그리고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돕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축복받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는 특권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호산나 뮤직 앨범 All I Sensing 중에서 How Excellent Is Thy Name, Hosanna, All I Sensing, 그리고 I Will Rejoice 마지막 곡으로 Oh Clap Your Hands 이렇게 다섯 곡으로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제니퍼 스냅의 곡으로 평안, Peace 아주 멋진 기타 연주에 맞춰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예배인도자 폴 바로지의 A Greater Song 중에서 What Can I Do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찬송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Abide With Me, 에미그란트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모리스 셰프만의 곡으로 Abba Father, I Love You, 그리고 주님을 따르리 Follow M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는 특권을 누리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살아있다면 누구나 겪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종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관계로도 성취로도 메워지지 않는 갈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 나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초롬의 목마른 내 영혼, 새찬송가 309장 함께 들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짐,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되게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 가운데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들려드릴게요. 0481번님, 예수 사랑하시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영어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Dionne Warwick이 부르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 All Who Are Thirsty. 이 곡은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아가파오 워십 그리고 빈야드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들으신 곡은 디온 워윅이 부른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0481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3094님 처음

앱을 깔고 들어와 봤습니다. 퇴근길 찬양이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늦은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는 길, 찬양이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를, 또 우리 주님이 참 수고 많았다 토닥토닥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 언제든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시합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복을 받기를.

빈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복을 받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조찬미의 음성으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이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물놀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 네, 매년 수십 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240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물놀이 안전에 동참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물놀이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여름철에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휴가와 방학으로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요. 8월 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마나 무더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 어딜 것 같으세요?
0: 아무래도 뭐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네.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예,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고는 네. 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0: 강에서?
1: 예. 그 저희가 뭐 소규모 하천이나 뭐 냇가 네. 이런 데서 또 놀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런 하천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55%, 그러니까 아하. 절반 이상이죠.
0: 네.
1: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이 해수욕장, 계곡, 바닷가, 저수지 이런 순이었습니다.
0: 특별히 강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럼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예, 가장 큰 원인이 부주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거나 높은 파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이죠.
0: 그렇군요.
1: 예.
0: 물놀이 위험 표지판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 예,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요.
0: 네.
1: 위험구역 표지판이 있는데도 물에 들어가고 또 현장 지도요원이 확성기로 물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도 뭐 무시를 한다든지 현장 요원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지도 요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분을 제지를 하면 왜 흥을 깨느냐, 내가 수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자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특히나 작은 하천이나 강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천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유속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0: 네, 여름철을 맞아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준비운동을 그냥 충분히 하면 좋지 않나.
1: 네.
0: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예, 술을 마신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혼자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1: 아마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은 뭐 휴가지에서 술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0: 그렇죠.
1: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식사 직후에 수영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0: 네.
1: 특히 수영 능력을 과신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혼자 수영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물에 휩쓸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0: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사고가 어린이들 사고인데요.
1: 맞습니다.
0: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예, 여러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어울리게 되는데요.
0: 네.
1: 아이들만 혼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15cm의 얕은 물에서도 익사를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또 튜브 피부가 뒤집힌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다리를 끼우는 그런 튜브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튜브는 뒤집혔을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튜브에 태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8살

0: 10살 이상 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행동 반경이 넓어서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교육을 하고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0: 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요. 119에 일단은 빨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막대기나 튜브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스박스와 같이 물에 뜨는 물건을 찾아서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뛰어들면 구조하려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신고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 지금까지 FABC 재난대비방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reatness,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 아비게일 긴스터블룸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 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 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 가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 가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빠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그리고 이어서 깁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양 되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1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엣이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주 없이 살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라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이맨 5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이렇게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5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맨 5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 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 였습니다. 이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효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효림 산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 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풀한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매좀 보물 같은 보컬이죠. 네,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7월 11일 한 공한시 40 6초에, 아니 40초군요, 40초에. 아, 5015님, 저희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업의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썸머 스페셜은 제가 맘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28님. 저희 또왕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LA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강구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오,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5015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5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아, 9507님, 반갑습니다. PD님. 아, 예, 저는 PD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벨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구하나

9구구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9구구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 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가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1집에, 김명식님 1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구원 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원한 사귐에 줄을 기뻐하였습니다.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 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 좀 쉴래 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되면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 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 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 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마흔 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일흔 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 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다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 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터로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뒤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간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전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보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이 돼서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초소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절에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 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통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이 내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 톤 470kg를 쌀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만 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 돈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 수 있더라고요. 가슴에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맨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빼뜨리 갈 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이 내다가 그동안이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후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달을 공부하는 도중에 중국 조선 쪽이 밀고를 해서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중국 장춘에서 잡혔는데 신고하기는 저 한국 간첩들이라고 신고했는데 우리를 장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조사해봐야 저희가 간첩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3일 동안 조사하다가 백산 구리장으로 넘겼어요. 백산 구리장에서는 점심시간 하루 밥 세 끼는 구리장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 해도 한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막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하니? 웃은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중얼중얼거릴까 막 이름이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노래 가사가 내 심정하고 똑같아서 애들을 둘을 북한에다 남겨두고 지금 걔들은 어떻게 있겠는지 막 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군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성경을 읽어도 조금 의미가 다르게 안겨오더라고요.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구인데 하소 날 기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 또 성경을 모르니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자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 기라고 구원해줄 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 또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걸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 그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중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밖에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하고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이 강제 북송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차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직길 소위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 예심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막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땅 빼기가지고 그 밥 하던 손을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검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검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이로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까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짝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에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 가지 할 때였고 우리를 걷어주는 데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넘어서 나는 한 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를 걷어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죄였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안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게 왜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고. 나는 살다니까 할수 없으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서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 자기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음모죄 간첩 그거 제일로 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끌려가고 저는 넉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공모의구간이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 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현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같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면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버는 날인,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이 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면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

이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

89.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의 길에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는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거.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11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0: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이어서 북한의 고향인 김지연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 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말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요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0: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1: 네.
0: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있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1: 네.
0: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네.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1: 네.
0: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네. 생각하는 좀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1: 네.
0: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 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0: 네.
1: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1: 네.
0: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 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쵸.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
1: 네.
0: 라고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1: 네.
0: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네.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0: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30년 전에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1: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
0: 어.
1: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0: 네.
1: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되면 아, 그래요. 해보자. 하고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1: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0: 네.
1: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아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1: 네. 중국은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0: 네.
1: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은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0: 네.
1: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전 막후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1: 네.
0: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0: 파견 노동자 면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네.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북한 러시아 현장에서도 가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참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0: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견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1: 네,
0: 오히려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1: 맞아요.
0: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워버릴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워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이 신장, 이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네 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니까 피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아.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요.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0: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하는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하는 것. 예,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구려를 사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이 28도, 평양과 신의주가 27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도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걸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레옹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과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랑 이면에는 늘 깊은 불안과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손에 쥔 것들을 은근히 내보이곤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펙,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나만의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지고 소리 없이 나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자랑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냈다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인 자랑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준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지혜도 용맹도 물질도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의 인생도 바로 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날뛰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버렸고 버려진 나귀특비 하나를 쥐고 수천 명의 적진을 초토화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성문짝들을 어깨에 메고 당당히 산꼭대기까지 걸어올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었고 세상은 온통 그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자신이 진 힘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오만과 자랑이 가득 깃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화려한 힘자랑 뒤편에는 언제나 짙은 영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보다 힘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기적같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언제나 중요한 한 구절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라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타고난 굵은 팔뚝이나 질긴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어느새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기에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고 내 소유인 줄 알았기에 힘을 주신 분의 뜻 대신 내 자신의 안목과 정욕을 채우는데 그 소중한 능력을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이라 자랑하는 순간 영적인 눈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외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힘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민낯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나귀 특별을 휘두르던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저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육신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힘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흔들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흩어지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자랑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작은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멈추고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야말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이 채워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도 젖은 눈으로 고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픈 마음 그 사랑니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항상 슬픔과 아픔 속에서 묵리던 이 가슴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구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다우심

0: 으로 험한 이 길을 일어나갈 수 있는 힘과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국에 가는 날 영원히 찬양을 부르며 북한이 하늘 땅까지 울려퍼져 적 통일이고 날 하루빨리 문을 열어 한민족의 단결하여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1: 남과 북 모두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

0: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잘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경북도에서 온 리처록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남과 북에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우리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Hallelujah.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침은 그냥 단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시간 동안 하루의 때가 벗어지고 또 하루의 피로가 풀려 맑아진 정신과 육체가 새로운 날을 맞는 아침. 새롭고 신선한 것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엿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온 길을 환하게 비춰주

어떤 가로등 불빛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약해집니다. 아니, 가로등 불빛은 그 밝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로등 전원 스위치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가로등은 어두운 밤에나 필요한 빛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빛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당연히 꺼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속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능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신앙이 가장 독실했던 존 퀸시 애덤스가 한 말인데, 애덤스는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아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틀째인 1816년 9월 26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존 애덤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에 더없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통령도 주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실 것과 위정자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은가 봐. 뜻밖의 말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러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을 만나면 우리 자랑을 한 번도 안 해?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 많이 하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이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표현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빠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종 목사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죠. 아,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걸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시면서 내게는 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서운함은 감사로 바뀝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날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네, 두 곡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조수진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수와 김정석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자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사랑했으며 너를 내 사람으로 선택했단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면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야 라고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곡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나의 안에 거라, 이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사람들은 우리의 잘한 일보다 부족한 점을 더 쉽게 발견하죠. 칭찬보다 비난을 많이 듣고 때로는 비교와 무시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이 고백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씻어주고 세상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We're now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우남교회 권성훈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 위기 속에 비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멈춰 서로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남북의 대치 속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필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민족을 눈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청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좀 많아지죠. 모기요 모기. 조금의 틈이라도 보였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이 벌겋게 부어오른 살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여름 이불로 온몸 칭칭 감고 방어 태세를 갖춘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날 밤은 좀 편히 잠에 드는 날이 아닐까, 잘 막아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아멘. 조금의 틈을 허락하는 순간요, 때론 분해서, 또 때론 슬퍼서, 또 다른 날 때로는 지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요새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이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아, 오늘도 썸머 스페셜 맞이해서 시원하게 찬양 가득 싣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이 어떻게 살냄새를 맡는 건지 피냄새를 맡는 건지 모기가 와서 다 배불리 먹고 가잖아요. 나귀에게도요. 우리가 조금의 틈을 보이면 또 그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조금의 틈도 주님 안에서 잘 막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들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그런 찬양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6670님 샬롬, 제 생각과 제 행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요. 또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신청하신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그런 토요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또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좀 집중해 보세요.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실까요?

0: 하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0: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으로 좀 시원한 여름 함께하고 계시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BC도 오늘 서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 가득 시원한 이 마음의 바람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찬양 가득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신청 기다리면서요. 995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샬롬 엄피디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저 엎드리는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히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요,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 평탄하진 않죠. 평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만난 길들도 그랬고요. 앞으로 만날 길도 평탄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면 다행이죠. 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이 끊긴 것처럼 정말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 엎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이 가사가 힘을 주네요. 사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못 걸어가도 주님께 엎이면 물 위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는 닿는 모든 곳이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시는 오늘 걸음걸음도 주님 등 위에서 안전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2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이 하루에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도 주님의 손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소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그 순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에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경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는 맛있는 요리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엄마 손이 참 대단해 보였고요. 무엇이든 뚝딱 고쳐내는 아빠 손이 참 커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손을 위대하다고 느끼고 동경했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위대한 손. 어릴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요. 오늘도 안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이 여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 내일은 주일 보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 속에는 가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숨어 있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보여주는 한 장소로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 소래교회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철리, 우리말로 솔래, 한자로 소래라고 불리던 이 작은 마을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래교회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초가집에 모두 모일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은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7월 마침내 한국인들의 손으로 지은 최초의 기와집 예배당 8칸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바로 오늘날인 7월 3일이 그 감격적인 헌당식이 열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칸짜리 기와집 예배당에는 아주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기부금을 모아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테니 큰 도움이 될 법도 했죠. 하지만 소래교회 교인들의 대담은 단호하면서도 당찼습니다. 우리 교회를 외국인의 손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이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오직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스스로 모은 자금으로만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선교사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강인한 자립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자립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헌당식 날 아주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신식 석유 난포동 5개였습니다. 어두운 밤 우리 손으로 지은 기와집 예배당 안을 환하게 비추던 그 난포등은 조명이 아니라 자립한 한국 교회를 향한 격려의 불빛이었던 셈입니다. 참고로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 바로 이 1895년 7월에 완공되었던 8칸 기와집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소래교회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래교회는 신앙의 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함께 숨쉬는 애국 계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예배당을 완공하고 딱 1년이 지난 1896년 7월 25일 소래교회 앞마당에는 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소래교회 주도로 열린 고종 탄신 기념 경축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던 어려운 시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애국심을 고취했던 한국 교회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외국의 원조에 기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손으로 세운다던 130여 년 전 소래교회 교인들의 당찬 선언,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손을 잡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곡으로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영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왕위계 승 분쟁 시기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찬송이죠.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이작 와츠가 시편 90편을 바탕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있게 대비하여 지은 노래 말입니다. 여기에 성앤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던 윌리엄 크로프트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곡조를 붙여 오늘날까지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늘 평안을 주셨던 그 고백을 담아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소래교의 감동적인 자립신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보내드릴 곡 역시 우리 민족의 아프고 어지러웠던 시절,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 탄생한 아주 특별한 찬송입니다. 바로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이 찬송은 6.25 전쟁의 소용돌이가 한창이던 1952년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었던 부산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화천 태생의 석진영 권사가 전쟁의 비극 속에서 방황하고 탄식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썼고 이를 장문의 편지와 함께 박지원 목사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시를 받은 박지원 목사는 산골짜기의 다람쥐,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셔요 등 우리에게 친숙한 수많은 동요를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요. 석진영 권사의 글을 읽고 당시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었던 부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빛을 나타내고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곡을 붙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 소망의 불씨가 되어줬던 이 찬송은 오늘날 빛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석진영 작사, 박지원 작곡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영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깊은 평안을 주는 고백, 바로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입니다. 저 역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마음의 평안과 조용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속에 담긴 그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은 시대를 초월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죠. 시편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혼을 울리는 맑고 깊은 시에 한국의 정서와 깊은 서정을 담아낸 신영순 작곡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합창곡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 하이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교향곡이나 현악 사중주 같은 명쾌하고 즐거운 기악 음악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든의 생애 가장 깊숙한 곳에는 평생을 품어온 영혼의 고백, 바로 교회 음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든의 음악 인생 말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교회 음악의 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하이든이 활동했던 18세기 후반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이 고조되면서 교회 음악의 창작이 다소 위축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하이든 자신도 오랜 세월 에스테르하지 궁정에 봉직하며 귀족들을 위한 세송음악을 주로 작곡해야 했기에 종교음악에 전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성가대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교회 음악에 대한 깊은 감동과 창작의 열망을 가슴 한구석에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 열정은 궁정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된 말년에 이르러 마침내 위대한 걸작들로 피어나게 됩니다. 하이든이 남긴 곡들은 이전 시대의 예배용 음악과는 괴를 달리합니다. 오페라적인 독창 성악과 교향악적인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를 위한 연주용 음악처럼 화려하고 장엄한 고전주의 음악 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교회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하이든의 부르의 명작이 있죠. 바로 오라토리오 문헌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천지창조입니다. 이 곡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이든이 영국 방문 당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수백 명이 넘는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대규모 합창 음악에 엄청난 충격과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거장의 마음속에 나도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거대한 합창 음악을 쓰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하이든은 1796년부터 2년간 온 힘을 쏟아 천지창조를 완성합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밀턴의 시, 신라곤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오페라, 오라토리오의 극적인 기법들이 집대성된 하이든 음악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작품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제33곡은 독창과 웅장한 합창이 정교하게 어우러지며 힘찬 아멘으로 끝을 맺으며 듣는 이의 영혼에 깊은 전율을 선사합니다. 특정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범종교적인 위대한 교회 음악을 지향했던 하이든, 평생을 깊은 신앙심과 낙천적인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그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기에 그의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제1부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합창입니다. 제14곡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입니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의 독창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빛나는 환희를 함께

깊게 느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홍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 교회 임재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영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하면 해남을 떠올리기 쉽지만 다리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다는 점과 태종대에서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땅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영도는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땅끝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수많은 피난민들이 영도에 정착하였고 영도 다리는 기약 없이 헤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한 눈물의 공간이었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당시 영도 다리 밑에는 점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은 영도다리 아래에서 처음 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야전 침대 하나를 놓고 숙식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비극으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영도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며 정말성에서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다리를 다치셔서 일시적으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상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병원을 오고 가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기에 힘들어도 버티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않습니다. 무기력이 내면화되어 일상화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갈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작은 희망조차 품지 않았더니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주목하다라는 말에

원어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응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을 자세히 응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죠. 그를 향한 애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계신 분의 여러분 지금 눈동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품격 있는 말과 행동,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보면 또 정이 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려 있으면 애틋한 감정이 생깁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잘 챙겨야 합니다. 집에 별일은 없는지, 가족은 평안한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인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소설 편지입니다. 그 중에 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거대한 인류애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합니다. 함께 사랑을 하는 교우들의 형편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랑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홀로 눈물짓지 않도록 형편을 살피며 사랑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의 얼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자의 얼굴이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전쟁으로, 학살로, 재난으로 인생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의 얼굴에 주목할 때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물의 호소가 우리를 선한 행동으로 이끌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응시할 때 그들의 아픔과 형편의 상처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을 함께 자세히 주목하고 응시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이교구와 전도위원회, 가정예배부, 친교경조위원회, 차량위원회입니다. 비중은 다르지만 모두가 저에게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구를 신방하는 일입니다. 교구 식구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마다 신방 장로님들을 편성해 주셔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께서 바쁘셔서 주중에 시간 내서 신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신방해 주십니다. 신방받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로님들과 교구 식구들이 함께 가니까 신방받는 분들이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신방하는 서로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방받는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관심과 애정도 생기고 기도할 때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저와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자세히 응시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후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앙 생활의 추억이 있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재력도 건강도 인맥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죠. 사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친절한 인사로, 가벼운 터치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님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소통과 관계성은 비언어적 요소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몸짓, 시선, 감정, 리듬, 공감과 같은 그러한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터치입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한 실험을 얘기하는데요. 식당 웨이터의 신체적 접촉에 따른 팁의 액수의 변화를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이터는 손님에게 계산서를 줄 때 세 가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산서를 내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님의 어깨를 약 1.5초간 간단하게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의 손바닥을 살짝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웨이터가 어깨나 손바닥을 가볍게 터치한 손님들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20%에서 30%

15% 정도 더 많은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팁을 더 많이 낸 손님 대다수가 웨이터가 자신을 터치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는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침투해서 진정으로 소통하게 하고 관계성을 맺게 하고 감정을 나누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터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으며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환부를 만지심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터치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교사들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로 확실하게 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확실한 길입니다. 장년들은 저스트에, 청년들과 교사들은 XE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시니어 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E 훈련자와 시니어 훈련자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 3단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도 폭발 훈련은 비교적 강도가 있는 훈련입니다. 저도 전도 폭발 훈련 담당 교육자로서 섬기기 위해 올 봄에 지도자 임상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무려 12주 과정의 강의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0여 분의 복음 제시를 달달 암송했습니다. 훈련자 훈련생들과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반드시 복음 전도자로 무장이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제시 전문을 다 외웠을 때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참여할까 참여하지 말까 고민한 분들이 계시다면 전하 전도 폭발 훈련 부장이신 우리 안소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말해주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40년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0: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뛰기 시작하였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던져진 것이 아니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로 무기력한 삶에서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인생을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삶의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전개하신 분인데요. 그는 이 운동을 하면서 초창기에 조르주라는 사나이를 만납니다. 그는 처음에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에 기왕 죽기 전에 신부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에 나도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이 참여했습니다.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조르주라는 사나이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이후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처럼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도 지역에도 조르주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피에르 신부가 자살을 결심한 조르주에게 조르주를 자세히 응시한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아주고 뜨겁게 포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역동적인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아가는 땅끝 교회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

서울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임재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59-6000번 땅끝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봤는데요. 중국에 사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죠. 아버지는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 다녔습니다. 길에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이 넘고요. 아들 사진을 달고 달리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폐차시킨 그 오토바이 숫자가 벌써 자그마치 10대가 넘는다고 해요. 무려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를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하게 지켜봤는데요. 와, 50만 킬로미터요? 오토바이로 달린 이 50만 킬로미터, 아버지의 사랑의 그 거리겠죠.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눈물겨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20년, 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달고 비바람을 맞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